0: 해협 통항을 관리하겠다며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소셜미디어에 지정 항로를 벗어나 통항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보험 적용 등도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 한때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29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9도입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 높낮이와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하실까요?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겐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학의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길이 어떠셨습니까? 어제 흥분을 가라앉힌 차분한 아침거리 마음에 드세요? 뜨거워야 할 땐 뜨겁게, 차가운 판단이 필요할 때는 냉철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학교 잘 갔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탄산 음료에 대한 새로운 보고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탄산 음료 같은 초가공식품의 구조와 제조 과정, 특성이 그 중독을 부추기는 물질과 유사하더라. 이런 결론.
1: 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보고한 내용인데요. 이 팀은 초가공식품과 담배의 특성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초가공식품이란 과즙 농축액, 유화제, 인공착색료와 향료, 증점제, 코팅제 등을 사용해서 산업적으로 제조된 식품을 말하고요. 분유, 탄산음료, 과자, 패스트푸드, 시리얼, 아이스크림 등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식품의 상당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연구팀은 초가공식품이 중독 분야에서 흔히 보이는 패턴을 보인다고 했답니다.
0: 아하, 물론 뭐 이견도 있지만 특정 탄산 음료를 끊지 못하겠다 하는 소리도 들리는 걸 보면 좀 고개 끄덕이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1: 그러네요.
0: 캐나다 토론토대 의대 연구팀에서 한 이 연구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9살부터 16살까지 미국 어린이 2만 5천 명을 분석했는데 어릴 때 과일 주스와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시면 어른이 된 후에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지더래요. 그런데 대신 생과일이나 우유나 물로 대체하면 고혈압 위험이 낮아졌대요.
1: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질병청에서 발표한 2023년 당 섭취 현황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기반으로 당

0: 섭취 현황을 분석했더니요.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당 과잉 섭취 비율이 전 연령대 가운데 어머나 가장 높았답니다.
1: 야, 이거 무서운 얘기네요.
0: 그러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단 음료 이거 경계

0: 그렇죠?
1: 예,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2: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3: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2: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3: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자, 방금 들으셨죠?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섬이니까 예상 못한 그 날씨와 변수가 많죠. 배가 끊겨서 못 나왔던 분들, 그래서 뭔가 어떤 거시기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섬 데이트, 섬 이야기도 좋고요.
3: 예.
2: 섬이 고향이자 일터인 분들의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섬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3: 아이고, 방금 떠난 저 배가 오늘 마지막 배였다는데.
2: 어머나, 어떡해.
3: 어떡해.
2: 알고 있었어. 그러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알고 있었어.
3: 아니,
2: 배가 몇 시에 끊긴다는 걸.
3: 왜 씻을 걸 준비해서 왔어?
2: 맞아.
3: 왜 세면도구는 왜 준비?
2: 그러게.
3: 어머, 사장님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2: 와, 이런 거. 이런 거. 아이고.
3: 갑자기 너무 드라마 같았다. 자, 어느덧 6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몸부터 깨워볼까요?
2: 하던 일 잠시 멈추시고 으라차차차.
3: 예.
2: 양손 깜찍 껴서 하늘 위로 기지개 한번 쫙 켜주시고요.
3: 네.
2: 일주일 동안 운전하시느라 스마트폰 보느라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나의 목, 나의 어깨
3: 진짜.
2: 풀어줄게요. 허리 바르게 딱 펴고 앉아서 오른손을 왼쪽 귀 위에 가만히 얹어줍니다. 그리고 숨을 후 내뱉으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자,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바닥으로 꾹 눌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잡고 왼쪽으로 지그시 어깨 딸려 올라오면 안 됩니다.
3: 네.
2: 네.
3: 진짜 목 어깨를 잘 풀어줘야 돼. 이 목덜미부터 어깨라인까지
2: 맞아요.
3: 시원해집니다. 자, 가볍게 몸도 풀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머리가 좋아지는 문제 풀어볼까요? 여성시 대표 뇌풀기 퀴즈. 오늘은 깔끔하게 OX 퀴즈 갑니다. 둘 중 하나로 찍으시면 돼요. 확률은 반반, 50%. 문제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자, 요즘 옷이나 가방, 또 자동차에 많이 와서 쓱 붙는 애들. 예, 뭔지 아시죠? 러브버그. 이 러브버그, 얘네들이 유독 더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색깔 옷을 입으면 자석처럼 터 와서 붙는다고 합니다.

0: 여기서 문제입니다. 러브버그가 좋아하는 색깔, 더 다가와서 달라붙는 색깔은 자기 몸 색깔과 같은 보호색, 검정색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자, 둘 중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러브버그는 검은색을 좋아한다 생각하면 O. 아니다. 얘네들은 밝고 환한 흰색 계통을 더 좋아한다 생각하시면 X. 정답은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드는 문자나 무료인 미니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정답자분 10분 뽑아서 수박 주스 보내드릴게요.
0: 정답 아시겠어요?
1: 모르겠어.
0: 러브버그가 좋아하는 색?
1: 모르겠어.
0: 그리고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생각해보면 언제 나한테 다가왔더라? 걔네들이?
1: 이참에 알면 우리가 피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죠? 하여튼 밤에 보면은
0: 네.
1: 뭐죠? 강남에 어저께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쪽에서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그렇게 물이 져서 다닌대요.
0: 러브버그가요?
1: 네네네.
0: 오.
1: 땅 가까이, 아스팔트 가까이.
0: 아하.
1: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0: 그래.
1: 엄청난 그... 때가 다닌대요.
0: 그 러브버그가.
1: 끝났을 거예요. 지난주가 정점이었죠. 지난주가 정점이라 그랬어요.
0: 그랬어요.
1: 네네.
0: 조금 줄어들었을까요? 자, 검은색을 좋아한다? 오, 아니다. 환한 흰색 계통을 더 좋아한다 생각하시면 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오늘의 첫 사연은 부산 금정구의 김정옥님이 손편지로 보내오셨네요.
0: 예, 이 원고지에 이렇게
1: 아, 글씨
0: 연필로
1: 봐. 완전히 모범생 글씨야.
0: 예, 연필로 써서 다 보내주셨습니다.
1: 정감 있다.
0: 예.
1: 두 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3세가 된 부산의 김정옥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1990년 당시 부산진 여자 상업고등학교에 야간반으로 입학했어요. 낮에는 엄청 큰 신발 공장에 다녔는데 지금은 공장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옛날 공장에 다닐 때 생산부에서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던 선배 김윤정 언니를 알게 됐어요. 언니는 짧은 상고머리에 언제나 저를 친동생처럼 반겨주었습니다. 씩씩하고 싹싹하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어요. 일도 잘하고 주변에 인기도 많았습니다. 저랑 언니는 기숙사 같은 동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다 제가 기숙사를 나와 하숙집에 가게 됐고 그때 뒤늦은 사춘기가 왔는지 저는 한 달이 넘도록 회사도 학교도 모두 째고 방황을 좀 했답니다. 그런데 윤정 언니가 공장 사람들에게 물어서 제가 묵는 하숙집에 찾아온 거예요. 공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를 안 나오면 되겠냐? 처음엔 좋은 말로 타일렀는데 그래도 제가 듣질 않으니 순간 철썩하고 따기를 한 대 때리더군요.
0: 이야, 정신 반짝 들게 그냥.
1: 네.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 덕에 무사히 졸업하고 회사도 계속 다녔어요. 윤정 언니는 저보다 한 학년 선배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공업사에서 먼저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3 철부지였던 저는 언니 사무실에 여러 번 놀러 갔어요. 당시 유행이던 돌솥 비빔밥도 먹고 비엔나 커피도 얻어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살이 되니까 언니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경리직. 회사도 집이랑 가까워서 뛸 듯이 기뻤어요. 선배 덕에 사무실에 앉아 전화를 받고 수기로 거래 명세서랑 세금 계산서를 써보고 팩스 받고 보내고 나중엔 어려운 계산 공식까지 척척 외워냈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제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별뜻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언니가 또 두 번째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한 공업사 사무직 자리. 대우도 괜찮았어요. 남들은 친동생한테도 해줄까 말까 한 호의를 언니는 아무 조건 없이 많이도 내어줬습니다. 이후 서로의 결혼식에도 오가다가 2004년 제 아들의 돌잔치 날에도 언니가 잊지 않고 축하를 해줬네요. 그리고 2008년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윤정 언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한창 정신없을 때라 급하게 받아서는 어 언니야 아이고 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따 마치고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도 깜빡하고 콜백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 언니가 연락처를 바꿔버리면서 그 짧은 몇 마디가 우리의 마지막 통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젊은 날의 청춘, 10대, 20대, 30대를 찬란한 무지개 빛으로 스케치해준 윤정 언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 해본 게 너무 후회가 돼요. 1973년생, 올해로 54이 되었을 김윤정 언니. 본가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이고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야간반을 졸업해 부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를 다녔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전부인데 혹시라도 언니가 방송을 듣고 있다면 꼭 연락을 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언니, 언니, 언니가 쌍꺼풀 수술한 게 너무 예뻐 보여서 나도 언니 따라서 수술한 거 알지? 그만큼 언니를 늘 믿고 의지했었는데 나는 언니가 늘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언니야, 내가 놓친 마지막 전화를 지금이라도 되찾고 싶어.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내 청춘의 블루스, 내 영원한 선배, 김윤정 언니야. 어디 있노?
0: 자, 지금 김정옥 님이 1973년생 김윤정 언니를 찾고 있습니다.
1: 네.
0: 어린 시절 정신 반짝 들려고 뺨도 한 대 그냥 시원하게 때릴 수 있을 정도로.
1: 그러게, 이 정도 사랑이지. 사랑 그럼요. 아니면 이렇게 하겠어요?
0: 관심 없었어 봐요. 뭐 저렇게 살든 말든 내 성과야 아니야.
1: 그래. 지금 이제 김윤정 언니 한 살이면 54세. 그죠? 54이 됐겠죠?
0: 예.
1: 18년 전에 전화 연락이 끊기고 끊겨버렸어.
0: 야.
1: 야, 참 그럴 줄 알았을까 그래. 아유.
0: 그러니까. 이게 깜빡하고는 맞아. 아, 내가 다시 전화를 해야지.
1: 그래요.
0: 근데 시간 지나면 깜빡할 때가 있어요.
1: 있어요? 많아요.
0: 네.
1: 이따 할게 그러고는 그냥 며칠이 지나버리죠.
0: 네. 그날이 지나면 아유 너무 늦었는데 또 전화 바로 전화하기가 애매하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날 수 있는데요.
1: 아유 참 속상하다. 자,
0: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서 본가를 두고 계시는 73년생 우리 김윤정 언니. 아, 왠지 여성시대를 통해서 연결됐으면 좋겠네요.
1: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윤정 언니를 김정옥 씨가 찾고 있습니다.
0: 쌍꺼풀 수술이 아주 잘 된 언니입니다. 네. 주변에서 보시기에 어머 눈이 참 예쁘다.
1: 부산진 여자 상고.
0: 네.
1: 상업고등학교 야간반 졸업 후에 부산의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를 다녔는데 연락이 끊긴 지 18년 된다.
0: 네.
1: 혹시 아시면 연락 좀 주세요.
0: 꼭 좀 한번 연락해서 듣고 계시면 제일 좋고요.
1: 네.
0: 아니면 주변 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꼭 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당당이님으로 소개해드릴 사연입니다. 사장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순이 넘은 나이에 현장 일과 공무를 동시에 보며 하루하루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만년 과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젊은 사장님이 이끌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나름 성공 궤도에 올려놓은 양반이라 아주 자기 신념이 독도보다 단단합니다. 게다가 평생 남 밑에서 월급살이 한번 안 해본 분이라 직원들 마음 헤아리는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옵션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일이라는 게 몸으로 때우는 현장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님 머릿속 계산기는 단순합니다. 쉬지 않고 굴리면 같은 월급에 이윤이 남는다. 덕분에 토요일 출근은 기본 옵션이고요.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은 그냥 달력에 빨간 물감 묻은 날일 뿐입니다. 선거일이나 대체공휴일이요?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일요일도 일하는 게 다반사인데 가끔 하늘이 도우사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야 사심 가득한 목소리로 비 오니까 대체 유일하세요 하십니다. 이러니 회사에 젊은 피가 있겠습니까? 전부 저 같은 60대 언저리의 노장들 뿐입니다. 다른 데선 써주지도 않는 나이라 월급 안 밀리는 게 어디냐 생각하며 노예처럼 버텼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를 넘어선 진정한 남탓 끝판왕이거든요. 하루는 사장님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2: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0: 현장 짬밥이 있는 제가 가만 보니 문제가 생길 게 뻔합니다. 아, 저 사장님, 그거는 현장이랑 데이터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바로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자르는 거죠.
2: 아, 참, 그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0: 여기서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며칠 뒤에 사달이 납니다. 그럼 그 불똥은 고스란히 저에게 튑니다.
2: 아니, 일을 왜 이따위로 하셨어요?
0: 사장님이 펄펄 뛰고 저는 억울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지시하신 대로 했는데요. 그러면 사장님의 신들린 말장난이 시작됩니다.
1: 아니, 일을 한두 번 하세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 해야죠.
0: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1: 아니, 나중에 이런 문제까지 생길 걸 다 예상하고 저를 설득해서 보고를 했었어야죠.
0: 와, 이쯤 되면 저는 직원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돗자리 깐 무당이어야 합니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이겨봐야 잔소리만 폭탄으로 돌아오니 저는 그냥 입을 닫고 억울한 표정으로 침묵합니다. 그럼 사장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는 거죠.
1: 말을 하세요. 그런 억울한 표정 짓지 마시고. 아휴, 참, 끝끝내 잘못했다고는 안 하시네.
0: 결국 억지 춘향으로 죄송합니다를 뱉어야 이 진흙탕 싸움이 끝납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어도 결과가 나쁘면 다 늙은 제 책임이 됩니다. 잔소리는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그 일이 끝나고도 두세 달은 사골국 우려먹듯 단골 메뉴로 재생되죠. 요즘 제 유일한 생존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직원이 실수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고를 쳐서 비난의 화살이 그쪽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제가 사장님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동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이 씁쓸한 일터. 나이 들어 남의 돈 벌어먹기가 참 서럽고 힘듭니다. 사장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책임까지 지우지는 마십시오. 저 무당 아닙니다.
1: 아유, 속상해. 아유,
0: 야,
1: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래놓고는 쥐뿔도 몰라서 그래요.
0: 그러니까
1: 이게 알면 이런 말을 못하지.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보이잖아요. 벌써 연세 지긋하신 이분한테는 아, 이거 좀 이건 재미없는데 하고 딱 보이는데 그걸 계속 우기고 또 자기 잘난 척을 하느라고 말을 또 계속 돌리니까.
0: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해놓고 안 되니까 결국 또 남 탓을 하고. 최악이자 정말 최악의.
1: 그렇지. 예.
0: 경영인이네.
1: 정권을 근 탓이 아니라 어쨌든 개인의 성격이 그렇다니.
0: 아나무인이네 진짜. 아나무인이에요. 이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시겠는데요.
1: 왜 아니야 왜 아니야.
0: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야 잘 되자 우리 으쌰으쌰 하자 해도 정말 힘겨운 시기인데 이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실수했으면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이 사업이 아우 참 쉽지 않네.
1: 쉽지 않죠. 네. 들어야 돼요. 경험이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한 번쯤은 수용해보고
0: 네.
1: 아, 이분 말이 옳았네 하고 속으로 좀 깨닫든가 그러면 좋겠죠.
0: 맞습니다.
1: 네.
0: 예. 이 사장이란 자리가 책임지는 자리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예, 물론 결정도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건 남탓만 하지 마시고. 예? 지금 귀 간지러운 분 계시죠? 그래요. 조심 좀 하세요. 말씀도 잘 좀 듣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달력을 보다가 그러셨죠? 네, 예년 같으면 장맛비가 내릴 시기예요. 그런데 올해는 장마가 왜 지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 덩어리가 떡 버티고 있어서 전 같으면 이 자리를 차지할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랍니다. 지금 봐서는 뭐 7월이나 되어야 장마가 시작될 것 같은데 7월 장마는 지난 53년 동안 1982년과 2021년 두 번뿐이었다고 하니 이게 좀 드문 일이겠죠? 이렇게 늦장마가 온 때는 장마 기간이 짧고 내리는 비의 양도 적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늦장마는 어떨까요? 지난 두 번의 늦장마와 비슷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까요? 한편에서는 지구촌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해서 그 영향으로 우리도 폭염, 폭우를 걱정해야 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요 몇 년 사이에는 장마철이 아니어도 비가 많이 내려서 와 우리도 우기가 따로 있나? 우리가 아열대 기후가 됐나?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비가 많아지는 환경이 되긴 했대요. 전문가들의 설명으로는 온난화로 중국 대륙의 티베트 고기압이 커졌는데 이 커진 고기압이 여름이면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 윗부분에 자리 잡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두 기압이 겹치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아래쪽에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는데 이 친구가 약해질 때마다 폭우가 발생한다나요? 그동안 우리가 겪은 여름은 비가 많이 오면 더위는 상대적으로 덜하고 더위가 심하면 또 비가 상대적으로 죽게 왔대요. 그러나 이제는 폭우가 내리면서 폭염도 같이 오는 복합재난도 많을 거라고 합니다. 가뭄이 오면서도 그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태풍이 같이 올 수 있고요.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끔 사회의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대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우리도 그렇겠지만 지구도 균형과 평정 상태를 원한다고 하죠. 그런데 인간들이 지구의 그런 소망을 방해해 왔죠. 우리의 지구가 열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열의 평형, 지구촌 모든 나라가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개인이 에너지 아끼고 뭐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 잘한다 해도 지구를 달래고 보호하는 일은 개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니까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영화 산책에서 흘렀던 김광석 프로젝트 밴드의 나무였습니다.
1: 이분들이 윤도현, 이정열, 엄태환, 서우영 네 분이 함께 했네요.
0: 그렇군요. 네. 아, 매년 여름 뭐 아니 뭐 겨울도 그렇고요. 뭐
1: 네.
0: 지구 온난하다.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폭염과 뭐 폭우 항상 걱정인데 요새 유럽도 난리더라고요.
1: 아니 파리가 뭐 40도래요.
0: 44도인가 막 이래서.
1: 왜 40도를 넘었다 그러더라고.
0: 변전소가 멈추고 뭐.
1: 다녀온 분들이 뭐 혼났다 그러더라고.
0: 이게 말이 44도지?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온인가요?
1: 그러게요.
0: 네.
1: 하여튼 체온보다 높으면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0: 네. 아,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뭐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1: 맞아요.
0: 예.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 지구를 위해서.
1: 네.
0: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1: 맞아요.
0: 예,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1: 생각만 해도 막 그죠? 막 네. 열 나는 것 같아. 44도라면. 아유.
0: 아유, 참 정말 지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네요.
1: 네, 맞아요. 땀 흘리며 헉헉대고 있죠.
0: 네. 자,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시 분성로의 송종헌 님이세요.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외갓집에 가서 캐온 고사리 작업이 끝났다. 작년에 처음으로 고사리 채취 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양이 줄어들어서 아쉽지만 고사리 작업이 끝나고 든 생각이 올해 상반기도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이다. 그만큼 작업이 고되고 힘들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밭에서 캐온 고사리의 독성을 빼기 위해서 솥에다가 삶고 그걸 외갓집 마당에 말리는 작업인데 이렇게 힘들고 고된 작업을 우리 부모님과 이모님은 3, 4년 전부터 하셨으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동시에 내가 조금 빨리 운전했으면 이제 70세 가까이 되시는 아버지의 운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렸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08년 20살 대학 입학에 실패하고 그해 7월 육군에 자원 입대를 확정 지었을 때 어머니가
1: 네 군대 가기 전에 운전면허나 따라
0: 명령 같은 권유를 하셨다.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차종을 일종 보통을 신청했다. 그때 당시 남자는 일종 보통을 따야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나도 얼떨결에 일종 보통을 쳤는데 필기시험부터가 대학 수학 능력시험보다 어려웠다. 70점이 합격인데 첫 번째 시험에서 68점을 받고 떨어졌지만 공부도 대충했기에 다음에는 붙겠다 싶었다. 그런데 이후 공부를 했는데 68점, 68점, 66점, 58점 점점 합격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육수 끝에 그것도 70점으로 겨우 붙었다. 분튼 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1: 네가 하도 떨어져가지고 내가 전보로 갔다 왔다. 우리 아들 운전면허 시험 붙나 안 붙나? 네, 그거 물어봤다 아이가.
0: 그만큼 나에게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20살 때 겪은 고난 아닌 고난이었다. 그 이후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까지 단번에 붙어서 일종 보통을 땄건만 몇 달 뒤에 군대를 갔다. 그렇게 나름 힘들겠다는 운전면허를 장롱면허로 만들었다. 그 후 군 전역을 하고 대학을 가고 어학연수도 가고 취업공부 등 장롱면허를 더욱더 장롱을 넘어 금고에 가둘 정도로 운전을 못했다. 아니 안 했다. 왜냐하면 취업해서 내가 번 돈으로 차를 사서 내가 직접 운전을 하고 싶은 나름의 다짐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고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고 다른 곳에 취업한다고 자격증, 토익 공부 등 이러저러한 핑계로 운전을 안 하게 되었다. 그러다 한참 공부를 하고 있던 재작년 겨울 어머니가 대뜸 이런 얘기를 하셨다.
1: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가지고 취업이 되겠나? 일단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가 일도 도울 겸 운전이나 한번 제대로 배워서 몰아봐라.
0: 처음에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말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짐을 꺾고 싶지도 않았고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언젠가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 얼굴을 봤다. 그때 연세가 65세. 일도 고단한데 운전까지 하시니 정말 피곤한 얼굴이셨다. 어머니의 말씀과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내 고집을 꺾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운전면허 학원에서 연습 주행을 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운전 제대로 맛보게 하려고 중고차 판매장에 가서 소형 SUV 차를 구매하셨다. 나는 그 차를 갖고 2025년 2월부터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기계 유공업 업체를 운영하시는데 나의 업무는 거래처에 물건 납품이나 부품을 사오는 것이었다. 운전이 조금 익숙해질 무렵에 그해 4월부터 고사리 채취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다. 처음으로 본 고사리의 모습은 늘 반찬으로 보는 모습과는 달랐다. 푸른색 줄기에 우렁차게 솟은 모습이 마치 작은 대나무 같았다. 채취하면서 풍긴 풀냄새도 좋았고 양도 많아서 기분이 두 배가 되었다. 그렇게 6월 초까지 꺾은 나의 첫 고사리 채취도 끝났고 올해도 6월 14일을 끝으로 두 번째 고사리 채취도 끝났다. 고사리 채취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곤히 잠드신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 아휴, 내가 조금 더 빨리 운전대를 잡을 걸.
1: 그러게. 에이.
0: 사실 운전을 처음 했을 때는 짧게만 해서 그런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버지 일 때문에 저 멀리 대전도 가보고 새벽 운전, 밤 운전,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 차를 타고 다녔던 외갓집으로 내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가보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해서는 안 될 졸음운전도 해봤으니 말이다. 그래서 운전대만 잡으면 자연스레 아버지 생각이 먼저 난다. 이제는 아직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다른 동생한테도 운전면허 빨리 따라고 내가 종용할 정도다. 나처럼 되지 마라. 운전 배워서 부모님 아플 때 모셔다 드려라. 그것만으로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다. 그 동생은 내가 2년 동안 운전면허 따라고 계속 뭐라고 했는데 지난 6월 19일 드디어 필기시험에 합격했단다.
1: 일주일 전에. 네.
0: 그래서 다음 주에 기능시험 등록을 하러 간다고 했다. 뭐 나름대로 나의 권유가 성공을 거뒀다고 해야 할까. 그래도 좋은 소식이라서 다행이다. 지금 아버지 회사 내 자리 컴퓨터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맞은편에 아버지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내가 운전을 해서 시간이 될 때 가족끼리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 12년 전 가족여행으로 남해에 갔었는데 너무 좋았었다. 내가 운전해서 가는 가족여행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1: 이제는 그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시고 네. 지치시는 아버님을 생각하며 이게 이제 좀 일상이 돼서 자 여행까지도 가보자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게 진작에 운전면허 따지. 저도 그렇게 들었던 얘긴데 나이 서른에서야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0: 근데 확실히 운전 배우면 네. 편하죠. 네, 편리하죠.
1: 그럼요. 특히 어린애를 낳거나 또는 노모를 모시고 병원에 가거나 뭐 하여튼 뭔가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기동력이 최고니까.
0: 맞습니다.
1: 요즘에 운전면허 없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 또. 워낙이 뭐 다 따더라고요.
0: 예전보다도 좀 더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1: 네, 그렇구나.
0: 운전면허 따기가.
1: 네. 네, 아이고 네. 진작에 잘 땄다.
0: 그래서 서른 넘어 따신 거예요 운전면허를?
1: 처음으로. 네네.
0: 오, 그래도 저는 20살 군대 가기 전에 따가지고.
1: 그러셨구나.
0: 네.
1: 그래요.
0: 군대 갔다 와서부터 이제 아빠 차 몰기 시작했죠. 네,
1: 잘난 척하면서 야타 이런 거 아니야? 또? 그때는 학생들한테 막, 야타. 네.
0: CD 그때는 차에서 CD를 들을 수 없는 차였어요. 저희 아빠 차는 그렇지. 당시에.
1: 응, 응.
0: 그래서 CD 플레이어를 옆에 이렇게 거치해가지고.
1: 아.
0: 네, 뭐 이렇게
1: 연결해서.
0: CD 이렇게 들어가면서.
1: 그랬구만.
0: 그랬었죠.
1: 네.
0: 근데 한참 비 억수로 내릴 때 와이퍼가 고장 나가지고.
1: 아우 그거 야. 지옥이에요. 저도 그런 적 있어.
0: 와,
1: 죽음이에요. 죽음.
0: 네. 그래서 저 왼손 빼가지고 왼손으로 한번 이렇게 쓱 밀고 다시 운전하고.
1: 죽는 줄 알았어. 저도 한번.
0: 그랬었지.
1: 그러게.
0: 예.
1: 사람의 몸에서도 눈이 중요하듯이 자동차에도 와이퍼가 중요하다는
0: 그러니까
1: 거.
0: 차량 관리는 진짜 필수예요. 운전만 한다고 다가 아니야.
1: 그렇죠.
0: 차는 항상
1: 두루두루 알아야 돼요.
0: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됩니다.
1: 졸음 운전 안 되고요.
0: 맞습니다. 네.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벗어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키노피 7cm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김정옥님, 김윤정 언니를 찾는다는 김정옥님과 송종헌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그리고 사장님 얘기를 적어주신 당당이 이분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2: 자, 그리고 금요일 내풀기 퀴즈 정답도 맞춰봅니다. 네.
3: 자, 러브버그가 좋아해서 달라붙는 색은 검정이다? 아니다. 정답은요? 하.
2: X였습니다. 그러니까 러브버그는 검은색 안 좋아한대요.
3: 밝은색.
2: 네. 뭐 흰색이나 노란색 계통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3: 아이고, 그렇군요. 어두운 색을 입고 다니는 게 러브버그를 덜 만나는 계기가 되겠네.
2: 그러네요.
3: 아이고, 그렇구나.
2: 자, 선물 받으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요. 느티나무 언덕의 자기 성찰 들으시고 저희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데세.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한치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또는 누워서 고개를 돌릴 때 세상에 빙글 도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어지럼증 단순 피로나 빈혈로 생각하기 쉽지만 귀 안의 평형기관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 잠깐씩 빙글도는 어지럼은 이석증, 하루 종일 심하게 지속되는 어지럼은 전정신경염, 그리고 귀 먹먹함이나 이명이 함께 있다면 메네르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불편하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의 평형기관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10시 10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인하하고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금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민생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조 원을 투입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으로 7, 8월 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3%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며 8,600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피격 사건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9.77포인트, 1.1% 하락한 878.04에 개장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4.6원 오른 1,547.3원으로 주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8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해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박 8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며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37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5척으로 한국인 선원은 우리 선박의 17명, 외국 선박의 30명 등 모두 47명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 한국전력공사 전기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매몰된 5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하청업체 노동자로 사고 당시 전기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 한때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2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으니 자외선 차단에 특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2.5m, 남해 앞바다 최고 2m, 서해 앞바다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 다른 동물이 죽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제주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양한 물속 생물이 사는 하천에 난데없이 시멘트가 부어진 건데요. 무려 70m 길이의 개울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 안에 살던 해양생물도 모두 숨졌습니다. 지자체가 이처럼 환경을 훼손한 이유는 다름 아닌 반려견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데요. 생명을 위한 시설이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공존의 모습일까요?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8: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0: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1: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10: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입니다.
11: 엄마, 방송 듣고 계시죠?
10: 듣고 계셔야 되는데. 네, 오늘 사서함 제가 모실게요.
12: 엄마, 저 막내딸 은실이에요. 결혼하고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더운 여름 묵묵히 일하시는 엄마를 보면 죄송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해요. 제 목소리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죠? 사랑하는 엄마, 출산 정말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엄마가 좋아하는 말이죠?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펼쳐질 엄마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0: 네, 최은실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우리 희은 누님의 당신만 있어준다면 듣고 왔습니다. 음성을 들으면 조금은 네. 수줍은 듯 네, 그렇죠? 내성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1: 네.
0: 또 결혼하고 멀리 떨어져서 친정엄마를 자주 못 뵙나 봐요.
1: 그게 제일 힘들겠죠. 네.
0: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 청바지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1: 네. 음성을 남겨주신 이 최은실님 여성시대표 쌀 20kg을 보내드릴게요.
0: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칠순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연히 펼친 책, 친구 손에 끌려가서 억지로 본 영화, 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뭐든지 음성 편지에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당인들 마음을 울렸던 명언 한 구절, 노래 한 소절, 드라마의 명장면, 저희도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열린사서함에 나눠주세요. 열린사서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이고요. 원하시는 노래 신청곡 말씀해 주시면 음성편지에 이어서 틀어드릴게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서천석 박사 그리고 코미디언 김경아 씨 모시고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이어갑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8: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0: 또 아깝지 않지만 그럴수록 적당히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줘야 하는 사랑. 오늘도 절제와 인내의 길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1: 월드컵 코치 뺨치는 육아코치 서천석 박사님, 그리고 파이팅 넘치는 응원단장 김경아씨 어서오세요.
2: 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아, 전 진짜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에 그 핫한 드라마 참교육. 예, 혹시 두 분도 보셨습니까?
2: 봤죠.
1: 예. 네. 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상의 국가기관이잖아요. 교권보호국이라는 곳에서 활약을 하는 내용인데, 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판타지니까 네, 가능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나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부모를 똑같은 방법으로 거울치료해주는 네.

0: 응징. 한쪽에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라도 문제를 드러내는 게 좋다 하는 호평도 있고, 아무리 판타지 드라마지만 폭력을 미화하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서천석 박사님께서도 SNS 글을 적으신 걸로 아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좋더라고요. 뭐 어차피 네. 이제 드라마라는 게 판타지가 있잖아요.
0: 네.
1: 그 직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드라마인 모자무사라고 또 있었잖아요.
2: 네, 그렇죠. 네.
1: 자신의 그렇죠.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것도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찌질했던 그 주인공이 감독으로 데뷔해서 막 상을 받잖아요.
2: 네.
1: 그것도 판타지죠, 어떻게 보면.
2: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드라마라는 게 해결이나 어떤 그 진행 과정을 보면 판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내용은 판타지지만 전 중간에 균형 감각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2: 맞아요.
1: 균형 감각이 좋고, 물론 폭력이 나오는 건 지나치고 있을 수 없지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0: 맞아요.
1: 어른은 어른다워야지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맞아요. 네. 무조건 뭐 이렇게 뭐 교사편만 들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1: 예, 그렇지 않았죠.
0: 말 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딱 그거에 맞게 역할을 해야 된다.
1: 교사의 문제도 지적할 거는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고 학부모의 문제도 지적이 나왔고
0: 맞아요.
1: 학생 문제만 꼭 이야기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2: 맞아요.
1: 저는
2: 맞아요.
1: 웹툰도 예전에 봤는데 웹툰에 비해서 거부감이 훨씬 없었어요.
2: 많이 순화시켰죠.
1: 예, 많이 순화시키고 취재도 훨씬 잘 됐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3: 학부모 입장의 경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2: 저 속이 시원하던데요.
0: 시원한 건지 솔직히.
2: 솔직히 진짜. 그리고 거기서 그런 멘트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그 인권 문제보다 그 친구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학생이 교육권을 침해받는다.
0: 그래.
2: 네, 그거를 지켜주기 위한 활동이다. 거기서 되게 위로받았고
3: 네.
2: 거기서 민원 많이 넣는 그게 오화였나 봐요. 나 그 엄마 진짜 나
0: 학부모 그 엄마 그 엄마.
2: 나 정말
0: 연기 진짜 잘해.
2: 몇 번 껐다가 다시 켜고 몇 번 껐다가 다시 켜고.
3: 그랬구나.
2: 남편은 리모컨 던지더라고요. 쟤 누구냐고.
0: 그러니까. 아,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2: 네.
0: 이야. 정말 그 드라마 보면서 속 시원한 장면도 많아요.
2: 많았어요.
0: 실은.
2: 진짜.
0: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부분들로 스트레스를
2: 못하니까
0: 받아오지 않았나.
1: 어쨌든 제대로 교육을 받고 싶은 아이들의 권리.
2: 네. 맞아요.
1: 또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은 부모님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쪽으로
3: 네.
1: 방향이 좀 진행되는데 약간의 어떤 자극이 되는 드라마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2: 네.
0: 맞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김무열이 참 멋진 연기를 한다.
2: 원래 팬이었는데
0: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
2: 모든 여인의 남성이 되었어.
0: 그러니까요. 자, 정말 무너진 교권, 학교 현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나 우리 아이들.
3: 그렇죠?
0: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뭐가 최선인지 계속 얘기를 나누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0: 오늘도 아이들과 더 행복해지는 방법 찾아야죠. 본격적인 상담 전에 귀여운 목소리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동심 퀴즈입니다.
3: 어린이들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4: 이건 비닐로 만들어졌어요.
5: 이걸 입으면 너무 더워요.
6: 많은 색깔이 있는데 이 중에 노란 색깔이 제일 유명해요.
7: 이 옷은 물에 젖지 않아요.
8: 우산 대신 비가 올 때 이걸 입어요.
3: 너무 쉽게 설명을 다 주었네.
1: 오늘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3: 그래요?
1: 이게 두 글자라고 해도 비슷한 말이 너무 많아요.
0: 호칭이 다르죠, 맞아.
1: 일단 비옷이란 말이 있죠.
3: 그렇죠.
1: 비옷이 제일 표준어인데 그 다음에 우의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
2: 다 알려주셨네.
0: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2: 그렇죠.
1: 근데 요거는 사실 조금 정확히 아셔야 한다면 이거는 비옷 더하기 우산 이런 걸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사실.
3: 네.
2: 이걸 입으면 이 두 글자가요? 우산 안 써도 된다.
1: 예, 그렇죠? 이 두 글자가.
3: 그렇죠.
1: 이 두 글자가 우산, 뭐 초롱이, 삿갓
3: 초롱이 삿갓
1: 이런 비옷 다 포함한 게 이 개념이에요.
0: 초롱이가 뭔지 알아? 경화 씨?
2: 초롱이요? 네. 누구 귀여운 사람 이름 아니에요?
3: 아니에요.
0: 범죄도시 나오는 초롱이 얘기하는 거야? 뭐야, 초롱이가 뭐야? 저도 잘 모르겠네.
1: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3: 옛날 사람들의 말하자면 비옷이죠.
0: 진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게 이것도. 오늘의 정답 두 글자군요.
3: 자, 힌트도 뭐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문자

0: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번 뽑아서 시원한 컵빙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근데 진짜 왜 이 정답은 노란색이 많은 걸까요? 아이들이 많이 입어서 그런가?
0: 눈에 띄잖아요. 비 오는 날.
2: 그렇죠. 유치원생들이 네. 노란 모자 쓰는 것처럼. 네, 그렇지 않을까요?
3: 군대에서는 눈에 안 띄게.
1: 오히려. 아~
2: 예. 반초. 그렇지. 그렇지.
3: 예, 군대에서 눈에 안 띄는 위장색으로 하죠. 예. 예.
2: 눈에 띄어야 되지 우리 애들은.
1: 예. 우리는 눈에 띄면 안 되고 아이들은 눈에 띄어야 되는
2: 그렇지,
1: 맞다.
2: 그렇지.
1: 자, 정답 두시는 동안 첫 번째 상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아이가 중학교 때 사연을 주신 적이 있는 분인데요. 그때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셨대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사연을 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울산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딸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성적은 상위권이고 성격이 온순하고 마음이 여린 편이에요. 딸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24년 11월경 소위 노는 무리 학생들이 뒷담화를 하고 다녀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없는 얘기를 소문내서 같은 학년 아이들이 딸아이 옆을 지나갈 때마다 웅성웅성거리고 잘 대해줬던 반 애들도 일부러 피하더래요. 친한 친구들도 앞에서는 평소처럼 대하는데 뒤로는 왠지 수군거리는 듯한 은근한 따돌림, 은따를 당했습니다. 중학교 마지막 겨울방학만 남겨둔 시기였던 터라 방학 동안 심리센터도 다니게 하고 운동도 시키면서 나름 씩씩하게 보내게 했어요. 고등학교 진학하면서는 다행히 같은 중학교 애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입학하고 한동안은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전학생이 왔다는데 전 학교에서 딸을 험담하던 무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이가 불안해해서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도 그 아이의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저 어머니, 그 애도 이제 공부하려고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온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마지막 주 딸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4: 안녕 찐따
2: 라고 놀리는 소리를 들었대요. 전학 온 그 아이가 본격적으로 친구들을 사귀면서 제 딸을 가십거리로 또 얘기하고 다닌 겁니다. 진실도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남자의 미친 X라는 뜻의 남미새라고 하거나 지가 이쁜 줄 안다 등등 여러 얘기를 비수처럼 꽂는다고 합니다. 딸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웃거나 수군거리면 다 본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괴로워해요. 당연히 학교 가기도 싫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된다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어해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라 수능도 앞두고 있고 일반 전학은 거주지 이전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미 작년 12월에 바로 앞동으로 이사를 한 상황입니다. 또 이사를 하자니 부담되고 안 하자니 딸아이가 걱정돼요. 선생님, 우리 딸 어찌면 좋을까요?
0: 아이고,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벗어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1: 그러게요.
0: 과거 괴롭혔던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과거에 그 너무너무 싫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괴롭겠죠.
2: 그 친구는 왜 철이 안 들었을까.
3: 그러니까 싫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는 게 이 아이가 더 힘든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3: 한 번 당하니까
0: 네.
3: 작은 일도 굉장히 크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고
0: 그렇죠. 네.
3: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이들이 뭔가 얘기만 하고 있으면 내 얘기인가.
2: 맞아요.
3: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죠. 그래서
1: 네.
3: 너의 지금 상황에서 네가 과거에 큰 상처가 있었으니까 그런 반응 나올 수 있다 충분히.
2: 네.
3: 근데 이게 너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엄마도 학교하고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아이를 좀 다독여야 될 것 같아요. 우선.
1: 네. 그래서 네. 아이를 좀 다독여 주시고
3: 뭐 전학을 당장 가자 이런 결정보다는
2: 네.
3: 우선 네가 이런 건 좀 당연하고 이 정도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엄마도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고 싶다. 학교에 신고를 하는 거는 중요해요.
2: 아~
3: 담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1: 네, 네.
3: 이 문제는 이러이런 과거력이 있고 그래서 아이가 진짜 당한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그 증거는 없어요. 얘가 찐따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그 아이가 어딜 가가지고

0: 우리 아이가 찐따라고 말했다는 증거는
1: 증거는 없지.
0: 얘가 갖고 그렇죠. 있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하지만 얘가 들은 이야기 전에 들은 정보를 전부 이렇게 좀 적어봐야 돼요. 날짜별로. 날짜별로 저는 학폭산이 발생하면 날짜별로 꼭 기록을 하라고.
2: 근데 박사님 이 사항이 지금 이제 학교 폭력으로 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학교 폭력이죠. 예. 네. 일단 그 아이가 찐따라고 말한 거는 폭력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은근히 따돌리자는 얘기를 했다면 폭력이죠.
2: 험담. 그건 확실히 폭력이죠.
0: 예, 험담도 폭력일 수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물론 심한 사안은 아니에요. 심한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고 동일한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이 입장에서는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학교에도 이 얘기를 하고 네. 우리 아이를 좀 보호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안이 점점 더 벌어지면 학교에서도 점점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너무 놀라지 말고 너무 놀라지 말고 학교도 너를 도와주고 엄마도 너를 도와줄 테니까 좀 견뎌보자. 같이 가보자라고 아이한테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게 다 항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0: 거예요. 이제부터 날짜별로 쭉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앞으로도 또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정리된 이야기가 있어야지 상대방 아이에게 조사를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주변 아이들한테 그 애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다 하면 그 얘기까지 다 적어야 돼요.
1: 걔가 이런 얘기 했다.
0: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이 걔가 내 얘기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면
3: 그렇죠. 아무 증거가 안 되지.
0: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3: 힘들죠.
0: 괜히 얘기한 다음에 더 학교가 날 도와주지 않는다. 내 마음 이해해 준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아이만 더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너가 들은 얘기,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본 이야기를 이렇게 다 정리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정리해 가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기본적인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학폭 담당 교사도 알게 당장 학폭위원회에 신고는 안 하더라도 이 정도 진행은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일단 선생님한테 먼저 또 말씀을 드리고
0: 그리고 전학이라는 거를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처리가 잘 제대로 안 되면 전학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우선 내가 널 보호하겠다. 그리고 학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얘기하고 아이는 상담을 바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 좀 예민한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완화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너가 과거에 중학교 때 당할 때보다 너는 지금 훨씬 강해졌고 또 너를 도와줄 아이들도 네 주변에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가진 힘을 알게 해야 돼요. 예전에 너무 약자로 당했던 사람은 살짝 당하면 또 자기가 그때의 약자인 것처럼 느껴요.
1: 그런데
0: 그만큼 약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2: 고등학생이고
0: 지금은 고등학생이고 자기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도 있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2: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독여 주시고 힘을
1: 가만히 지켜보진 않겠다.
2: 그렇지.
1: 힘이 돼주겠다.
2: 광고 후에 계속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니가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4: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6: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님. 웃기는 아이 둘 엄마 코미디언 김경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저 웃기고 있네 이러시는 줄 알았어요. 아, 네.
0: 재미있는 분.
2: 칭찬 아니에요?
1: 칭찬 있는 분. 좀 약간
0: 웃기는 사람.
1: 약간 비난하신 거.
2: 비아냥거리나
1: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0: 웃기는 아이 둘 엄마.
1: 칭찬하신 거죠?
0: 예, 네. 칭찬입니다. 코미디언에게 웃긴다고 그러면 칭찬이지.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두 번째 사연 이어서 상담해 보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부산에서 주신 사연입니다. 24개월 여아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아이는 조리원에서 나올 때부터 분유보다 모유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첫 아이라 분유 먹이는 요령도 없었지만 아이 자체가 모유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모유 양이 적어 100일 정도는 혼합 수유를 했고 이유식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밥과 모유를 병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소위 전물잠을 잔다는 겁니다. 젖을 물고 자다가 잠이 들면 입을 뗐어요. 아이가 얌전한 편이 아니라 젖이라도 물고 자면 저도 쉴 수 있어서 서로 편하자고 했던 방법인데 이게 어느새 24개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말을 원활하게 잘하는 나이가 아닌데도 엄마 찌찌는 아주 또박또박 발음합니다. 가족이 있든 친구가 있든 어디서나 크게 말해서 민망할 때가 많아요.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엽지만 단유를 해보려고 엄마 아파서 못 줘요 라고 말하면 한 시간도 울고 두 시간까지도 웁니다. 주변 어른들 중에는 초등학생 때까지 먹였다는 분도 있어서
0: 모유를?
1: 있어요.
2: 네. 우리 때도 있었어.
0: 있어요. 네. 그래요?
2: 네.
1: 저도 모질게 못하게 더 먹이고 싶다가도 전물잠 때문인지 아이 앞니에 약간 누렇게 치석이 쌓이는 걸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어려서 아직 치과에서 불소 도포도 힘들다 하고 양치를 정말 열심히 시키는데도 변해버린 앞니 색은 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제가 교육이 있어서 3일 동안 대전에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기회에 단유를 해보자고 굳게 마음을 먹고 남편과 아이를 시댁에 두고 갔어요. 그랬더니 웬걸 아이가 저랑 처음 떨어져 보는 데다가 젖 없이 자는 것에 적응을 못해서 3일 동안 낮밤이 바뀐 채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아기가 젖을 모를 때 단유를 하지 왜 지금까지 질질 끌어서 고생을 시키냐고 타박을 주셨고 이제는 아기가 젖만 찾으면 영상통화로도 호통을 치십니다. 아기 치아가 안 좋아지니까 저도 시어머니께 아기가 원할 때까지는 모유를 주고 싶어요 라는 말도 강하게 못하겠어요. 단유를 하려고 가슴에 산초가루도 발라보고 레몬즙도 발라봤지만 아기는 개의치 않고 그냥 먹습니다. 공갈 젖꼭지는 신생아 때부터 물리자마자 뱉어버려요. 외국 사례들을 보면서 계속 먹일 수도 있지 라며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 일이 되니 선택이 쉽지 않네요. 저는 정말 술도 몇 년 더 안 먹어도 되고 잠도 통잠 안 자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 치아를 위해서 단유를 해야 할까요? 만약 단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2: 와, 엄마 자신은 뭐 그냥 내가 힘들어도 네. 내가 기꺼이 애를 위해선 해주겠다 하는 각오인데 이제 문제는 아이한테 그게 안 좋을까 봐 걱정이신 거죠.
1: 예. 단유가 엄마가 못 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엄마가 먹구나.
1: 엄마가 이게 아기가 네. 이렇게 정말 그 젖을 무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끊을 때 막 엉엉 울고 막. 네, 끊기 싫어가지고.
0: 그래서 초등학생 때까지 모르겠어요.
1: 이거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힐링이에요. 애가.
0: 공감인 건가? 이게 혹시 박사님 모유 수유는 언제까지가 좋다 하더라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3: 그런 건 없어요.
0: 없어요?
3: 뭐 아이가 뭐 원하면 진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밤중 수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물잠은 안 하는 거예요. 네. 전물잠은 원래도 안 좋죠. 기본적으로
1: 입에 물고 있으니까
3: 젖이 젖을 먹는 게 네. 먹는 게 잠을 자는 도구가 되면 곤란해요.
1: 네.
3: 그럼 그 아이는 결국은 야식 먹는 아이로 크게 되거든요.
0: 그러네. 성인 돼서 야식 먹는 건
3: 건강에 안 좋잖아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여러 면에서. 그리고 자기 전에 뭘 먹는다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 다 먹고.
3: 다 먹고. 응? 먹고 먹놀잠으로 우리가 키우자고 그러면 그렇죠. 먹고 놀고 잔다. 먹놀잠으로 키워야지 놀먹잠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어릴 때부터 필요한 건데 이 엄마 젖을 빤다는 게 엄마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아이한테는 불안을 조절하게 되고 잠이 오도록 하는 거예요.
2: 네.
3: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지금 젖은 꼭 먹는 게 아니에요. 수면 도구이자 불안 조절 도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죠. 요 방식은 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일단 충치까지 생기잖아요. 지금
2: 충치가 그렇죠.
3: 생기고 있기 때문에 12개월 이후에는 안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2: 와 그렇구나.
3: 12개월 이후에는 네. 이빨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2: 그렇죠.
3: 아. 이가 나기 시작하면 아이한테 밤중 야간 수유는 주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 조절도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밤에 깨자마자 또 자려면 또 먹거든요.
1: 찾아오잖아요.
3: 밤에 찾아와가지고 한두 번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당 조절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뭐 애가 클 때까지 줘도 됩니다. 부모와 아이의 어떤 애착을 네. 증진하는 목적으로 주는 게 문제는 안 되지만 밤에 주는 것은 안 주는 것이 좋다.
0: 나 갑자기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아빠인데 아니 그렇다고 물리고 싶다고 엄마 모유가 계속 나와요? 아이 초등학생 때까지?
3: 예.
1: 그러니까 물면 나오더라고요.
0: 예. 진짜?
1: 근데 그러면은 근데 이게 밤중에 수유 끊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3: 그렇죠. 처음에 네. 처음에 한 2주면 거의 끊어요. 2주면 엄마가
2: 그래요?
3: 강하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우선 엄마가 밤에 처음 3일은 밤에 먹여도 된다. 근데 밤에 먹이는데 침대에서는 안 먹입니다. 침대 이부자리 예. 여기서 먹이지 않아요. 소파 같은 데서 먹이고 의자에서 먹이고 다른 데 가서 먹여요.
0: 이거 마치 우리 다 커서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겠네.
1: 밥은 식탁에서 먹는 거야.
0: 절대 우리 침대에 누워서 과자나 뭐 음식을 섭취하지 않잖아요.
3: 그리고 먹은 다음에 살짝 뭐 책을 본다든지 활동을 하고 자러 가자.
1: 귀찮아서라도 안 먹겠다.
3: 예, 자러 가자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뭐 잠 수면 도구로서의 이제 젖 먹는 게 좀 없어지거든요.
1: 고쳐지겠네.
3: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것이 수면 도구가 되고 불안 네. 조절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아예 나중에 저녁에는 먹지 않는 식으로 바꿔가는 거죠.
2: 야, 근데 시어머님한테 맡기면서 그냥 완전히 아기가 울고 낮밤이 바뀌고 그야말로 어른들이 견디기 힘드실 텐데 이럴 때도 무시를 해야 하나요? 아이를?
3: 잘못 시작한 거죠.
1: 그쵸.
3: 이게 이 수유를 갖다가 끊으려면 그럼. 엄마가 끊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엄마가 없는 것도 불안한데.
1: 그럼요.
3: 젖도 없고
1: 떨어져 맞아요, 잡은 적도 맞아요. 처음인데.
3: 네, 지금 네. 모든 것이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거죠.
1: 놀랐겠어요.
3: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엄마가 적어도 밤에는 젖을 주는 습관을 끊어주고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잘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이 아이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는 네. 좀 끊어주는 게 좋아요. 밤에는
1: 그럼요.
3: 우선 충치도 있지. 그 다음에 이 당 조절의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엄마 아닌 다른 사람이 얘를 재울 수도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2: 그렇죠.
3: 이런 걸 위해서라도 어머님이 지금 밤중 수유 그 다음에 젖을 먹으면서 젖을 물고 자는 습관 요거는 반드시 끊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연 속 아기는 두 돌이잖아요. 네. 그 돌 전에 아기 밤중 수유 끊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침대에서 안 먹이고 막 그런 방법대로 하는
3: 그런 방법으로 끊어줄까요? 하는 네. 돌 전에 아이는 조금 더 강하게 끊죠 우리가
1: 울어도
3: 더 원하니까 점점 줄여가고 중간에 딴 걸 먹이죠 이 아이도 이제 자기 전에 먹는 거는 뭐 보리차를 먹는다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젖은 물리지 않는다
2: 단호하게 단유를 하셔야 되네
0: 마음을 좀 강하게
2: 그러네.
0: 드셔야겠네
2: 예. 예. 2주면 어쨌든 바꿀 수 있다니까
1: 네. 밤중 수유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예. 네. 자 사연 하나 더 상담을 해볼까요 네.
1: 제목이요 우리 막내 큰일 났어요 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주셨는데 함께 들어봐 주시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 두 여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우리 집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키도 크고 몸에 변화가 생겨 사춘기가 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기 전에 꼭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 방에 가서 자던 아이인데 올해부터는 방문을 닫고 말수도 줄어들더라고요. 다 사춘기의 변화 과정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니는 체육학원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운동을 가르치다가 우연히 봤는데 아이 팔을 한번 봐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은 저와 아이 아빠 둘 다 생각을 정리하느라 그냥 넘겼고 다음 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팔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동안 손목이 아프다며 아대를 하고 다녀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아휴, 오른손으로 왼쪽 팔 안쪽 잘 안 보이는 곳을 많이 그어놨더라고요. 깊지는 않지만 딱지가 앉을 정도였습니다. 허벅지에도 오른팔에도 오래되었는지 자국만 남은 곳도 있고 딱지가 있는 곳도 있고 여러 흔적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울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학교 다른 반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더 물어봐도 구체적인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제는 안 하겠다고 꼭 약속을 하긴 했는데 너무 끔찍하고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은 일단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는 상처를 많이 숨기고 하진 않습니다. 그 전에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운동을 잘하고 좋아해서 학원에 자주 가는데 학원 영상 속 모습을 봐도 잘 웃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아이가 사용했던 커터칼과 컴퍼스는 다 찾아내서 뺏었고 아이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신경 쓰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표정이나 일상생활은 괜찮아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 듯 하지만 혹시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또 하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선생님? 세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학교 선생님께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연락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둘째, 아이와 함께 심리상담센터에 가보고 싶은데 아이가 따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셋째, 지금처럼 지켜보며 그냥 이렇게 둬도 되는 걸까요?
2: 아유, 놀라셨겠다. 그게요. 세상에. 아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학원에서도 잘 웃고 생활을 잘 했는데 몸에 여기저기 자해를 한 그런 진짜. 상황을 알게 되셨으니
1: 얼마나 진짜 놀라셨을까.
0: 네. 또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1: 원인을 제대로 그렇죠? 얘기 안 해줬어요.
0: 네, 이게 또 불안하실 것 같아요.
3: 원인을 아이가 얘기할 수 있으면은 진작에 부모님한테 와서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고.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난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공감받으면서 위로받으면서 어떻게 해소하고 싶을 텐데 가정의 어떤 상황. 또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 자체가 그 정도의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그것도 참 슬픈 얘기.
2: 그러네요. 네. 네,
3: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오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진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네. 아이가 생각하는 어머님 아버님은 이런 얘기하면 좀

0: 힘들어하실 것 같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1: 나보다 더 놀랄 것 같다.
0: 엄마 아빠 그렇잖아도 사는데 힘든데 아. 내가 이 얘기하면
2: 아이고
0: 어? 엄마 아빠 더 힘들고 괴로울까봐 얘기하기가 어렵다.
1: 그럴 수도 있어.
0: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이유에서건 아이하고 지금 아이가 벌써 몇 달째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자기 괴로움을 자해라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봐야죠.
2: 자, 일단 세 가지를 정말 물어오셨습니다. 예.
1: 학교에 연락해서
0: 학교에 바로 연락해야죠. 바로 연락해야 됩니다.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찾아뵙고 얘기 드린다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냥 전화로만 얘기하기에는 제대로 소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이가 이런 자해하는 걸 알게 됐는데 혹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럼 선생님들도 모를 수 있어요. 전혀 모르고 겉보기에는 잘 지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서로 알게 되면 좀 더 주목해서 보겠죠.
2: 그럴 수 있죠.
0: 주목해서 보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처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얘를 쉽게 야단칠 수도 있는데 너 또 왜 그래?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좀 불러가지고 뭐 좀 힘든 일이 있냐 네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냐 이렇게 선생님이 찬찬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떤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이들은 와서 얘기를 해요.
3: 아 그렇군요.
2: 내가 저 사람에겐 털어놔도 되겠구나.
0: 예. 가끔 보면 놀랍게도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 안 했는데 보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1: 그 은근히 보건실을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애들이.
0: 그리고 교회 어떤 교회 담임 교사, 교회 담임 주일학교 교사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다고 하면 얘도 답답하거든요. 지금 오죽 답답하면 자기한테 자해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해요.
2: 그렇군요.
0: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2: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학교 선생님께 학교 생활 물어봐도 될까요는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말씀도 해주셔라. 자, 두 번째 질문 이거죠. 아이와 함께 심리 상담센터 어떻게 좀 설득해서 갈 수 있을지.
0: 상담센터에 가는 거는 네가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네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너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는 너를 잘 도와주고 싶고 너가 이렇게 괴롭지 않게 성장하도록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가자. 네가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떤 부분이 힘든지 네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네가 하기 싫다면 엄마 아빠가 먼저 상담을 받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실제로 엄마 아빠가 먼저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을 하면서 오늘 상담 갔더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 너하고 하루에 10분씩은 자기 전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너하고 같이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아이를 상담이 뭔가 무섭고 두렵고 나를 잘못했다고 뭐라고 말할 것 같은 이런 곳이 아니라 그런 곳이 아니고.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는 곳이다 이 느낌을 주면 아이도 이렇게 상담센터 나도 한번 가볼게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그 지금 가는 거를 추천하시는
0: 좀 반드시 가야 된다.
2: 사실은
0: 부모님이 이걸 봤을 때 처음에 자살 사고도 뚜렷하게 물어봐야 돼요. 너 지금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네가 이렇게 이렇게 긋고 칼로 또는 컴퍼스로 그었는데 이게 괴로운 마음을 좀 없애려고 그은 걸 수도 있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 근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혹시 그은 거야? 아니면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 이거는 물어봐야 되고 여기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바로 병원을 가야 돼요. 자해하고 자살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살 사고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좀 응급 상황이죠.
1: 응? 네.
0: 그거는 아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갈 문제가 아니죠.
1: 네. 그렇죠.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뭐 119 얘기를 네. 하든지 네. 자살 상담 전화가 있어요.
1: 네. 네.
0: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상의해가지고 빠르게 그냥 상담 예약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4: 지켜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1: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안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해도 네. 될까요?
4: 그렇죠?
1: 해서.
4: 네. 네. 네. 지켜보면은 안 된다.
0: 예. 절대 지켜보면 안 되고 최소한 물론 아이가 가진 위험한 물건을 조용히 치우셔야 돼요.
1: 네.
0: 조용히 뭐 갈, 컴퍼스 이런 거 치우고
1: 네.
0: 그다음에 위험하니까 네가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엄마 아빠한테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 너가 안전한 거거든.
2: 응?
0: 너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응?
1: 네.
0: 너도 늘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 너무 괴로워져서 그렇다는 거 알아.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되
1: 네.
0: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는 너무 묻지 마세요.
4: 네.
0: 시간을 가지면 아무 얘기나
2: 네. 응?
0: 어떻게 보면 농담 따먹기처럼 할 수도 있고
1: 그런 시간 네. 먼저 하지
4: 네.
0: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아재 개그 같은 거 해도 됩니다. 이런 걸 뭐든지 하고 있으면 아이가 갑자기 근데 하면서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2: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으니
1: 네. 기다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4: 야, 참 이게
0: 제일 하면 안 되는 말이 네가 왜 그런 짓을 해 뭐가 부족하다고 네가 이런 짓 하면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지 그런 생각은 안 해?
1: 그런 말이 마음에 있잖아요.
0: 그런 말이 참 나오기 쉬운 네. 말이잖아요. 너 다시 안 한다고 약속해. 응? 그리고 애가 얘기를 하면 야, 그 정도 일로 그래?
4: 그러면 공감을 전혀 안 해주시는 거죠.
0: 친구랑 싸운 게 그게 큰일이야?
1: 그러니까 빨리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0: 지금
1: 왜?
0: 제가 한 다섯 가지 말.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1: 그 말이 입에서 먼저 나오게 되죠, 근데.
2: 진짜.
1: 네, 답답하니까.
2: 답답할 때 항상 저런 말 나오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건 뭐가 문제인 거야?
1: 얼마나 놀라셨으면 그러실 수 있는데 또 제일 이제 놀란 건 아이니까.
2: 맞아요. 그렇게. 집에서 좀 다독여 주시고 학교에 도움 반드시 말씀하시고 예, 또 상담을 받으실 거면 아이에게 잘 말씀해서 함께 받으신. 지금 그대로만 지켜보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0: 좀 힘들었다는. 힘들었다는 신호로 내가 볼게. 말하기 싫은 건 지금 다 말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네 몸 다치게 하는 거는 엄마 아빠는 그러게. 꼭 막을 거야. 자해 말고 힘들 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네. 식으로 진심으로 말하면
1: 네.
0: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내 편이고 날 도우려고 하는구나. 내 말을 무시하지 않는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1: 네. 예.
4: 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고 기댈 수 있구나. 안심이다. 이런 거를 부모님은 대화나 행동으로 꼭꼭 보여주셔야 할 때.
2: 네. 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4: 네. 시간이 네. 없습니다. 당장 하셔야 돼요. 힘내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예.
4: 네.
2: 자, 오늘도 오늘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9: 백조싱크.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캔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4: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3: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4: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3: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4: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3: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3: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4: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의 동심 퀴즈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3: 비 올 때 입는 옷 우비였습니다. 컵빙수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4: 네, 그리고 비 올 때 입던 옷의 이름 예, 초롱이가 아니고 도롱이라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주시네요. 아, 볕짚을 엮어서 만든 비옷의 이름은 도롱이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3: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푸른 빛 아름다운 능수버들을 천천히 바라본 뒤 김신지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딱 이맘때 볼 수 있는 연둣빛이 제일 귀하다. 마음을 연해지게 만드는 연둣빛이다. 어떻게 찍어도 사진에는 담기지 않는 색을 아쉬워하며 눈에 충분히 담아가려고 강둑에 앉아있을 때가 좋다. 계절의 어느 순간을 좋아하세요?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은 매 순간 변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색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규모 7.0이 넘는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가운데 현지 우리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인회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는 한국 교민 135명 안팎이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90명이 지진이 발생한 인근 지역인 수도 카라카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라카스 내에서도 지진 피해가 집중된 곳은 상업시설이 밀집한 북부 알타미라 지역으로 남부의 한인 거주지는 지반이 견고해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오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제는 결코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관리 체제에 참여하고 통행료 수입도 함께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보안, 환경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연간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60조 원 규모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당내 징계 사안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며 당내 친한계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징계 정국을 예고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유튜브 채널 이동재 뉴스 캐비닛에 출연해 지금 당의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 절차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원에서 새로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이 스웨덴과 비교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F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후반 11분 마에다의 선제골을 넣어 앞서갔지만 6분 뒤 엘랑가에게 동점골을 내줘 스웨덴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F조 2위에 오른 일본은 C조 1위인 브라질과 오는 30일 32강전을 치르게 됐고 스웨덴은 조 3위에 머물렀지만 승점 4점으로 다른 조 3위보다 승점에 앞서면서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졸전 끝에 패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의 경기력 저하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에서 조별리그 결산 기자회견을 갖고 체력적으로 멕시코전과 차이가 없었다며 선수들이 느려 보이는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유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 갑자기 더운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잘하려다 보니 잘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 한때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2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으니 자외선 차단에 특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2.5m, 남해 최고 2m, 서해 앞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김나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7: 잠시 후 손에 잡히는 경제 특집 방송 32번째 경제 콘서트 지거국 리턴즈가 방송됩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서울로 대학 못 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뭐 당연하겠죠.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인맥 다 서울에 있다는 게 요즘 상식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의 명문대들 다 포기하고 지방 국립대 가는 게 이상한 선택이 그때는 아니었어요. 졸업만 하면 그 근처 대기업, 근처 관공서, 공기업 번듯하게 취직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사실은 모든 게 다 서울로 쏠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재를 찾아서 서울로 오고, 인재는 또 기회를 찾아서 또 서울로 오고,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오늘 경제 콘서트에서는 그러다 보니 상식처럼 굳어져버린 이 일방통행을 조금이나마 되돌릴 방법을 대학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잊혀진 국립대, 지역 국립대의 아성을 깨워서 대한민국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보는 직업국 리턴즈.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여러분은 지금 32번째 경제 콘서트 지거국 리턴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11: 바로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현 정부에서 직접 설계하고 계신 분입니다. 교육부의 최은옥 차관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때문에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국내 대학을 이제 갈 수 있다, 진학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대학을 가시고 싶으실까요? 네, 저도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시고 싶을 것이다. 인서울 현상, 그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아, 수능이 이제 9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됐고요. 9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학력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력고사 볼 때까지는 여러 이제 신문에 뭐 입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배치표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대, 고려대, 연대와 거의 이제 바로 그 다음이거나 아니면 대등하게 지역에 있는 국립대들, 부산대나 경북대 이런 대학이 이렇게 언론에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진학했고 사회적 평판도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 IMF를 거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인서울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통계로 보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지난 20년 동안 서울로 얼마나 수도권으로 얼마나 이동을 했는가 하는 인구 이동 통계입니다. 해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유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됐습니다. 직업 그리고 교육. 전국 대학의 57%가 비수도권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상위 20개 대학 중에 14개가 수도권에 소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선호 현상이 해마다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입생 경쟁률도 지역이 수도권의 반토막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경제력이 또 중요한데 국내 500대 기업 중에서 수도권 본사에 수도권의 본사의 77%가 이제 소재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좋은 학교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또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경제력이 하락이 되고 또 일자리가 수도권에 많아지니 청년들이 또다시 수도권으로 유입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 온 원인이라고 단순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수도권은 집중돼서 그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또 비효율이 발생을 하고요. 지역에는 인구가 소멸되고 경제도 하락하는 수도권과 지역 모두 다 살기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하는 게 저희의 큰 이제 국가적인 목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어도 가고 싶은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 대부분의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순위 요건은 안정된 취업과 진로가 보장되는 대학이다라는 게 1순위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주에 있어서 가장 1순위 요건은 또 경쟁력 있는 일자리,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최고 수준의 대학이 있으면 그리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수도권으로 안 갈 것인가? 그렇다가 답입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대학과 일자리가 있는데 비싼 월세 내고 서울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학 하나 잘 만든다고 그럼 지방이 살아나겠어요? 저희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말 대공사가 필요한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 전체 그리고 산업의 배치 또 인재의 지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배치를 해야 된다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저희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큰 기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혁신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4조 원을 이제 누적적으로 추가 투자해서 현재 2,500만 원 정도인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는 4,400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을 하려면 우수교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수교원을 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요. 연구를 위한 첨단 연구 장비, 그 다음에 또 교수님들도 정주를 하려면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필요하니 이런 것을 패키지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돈만 투자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AI나 여러 가지 창업 관련된 그런 기본 역량을 키우고 계약학과, 또 반도체 계약학과 같은 게 유명하죠. 계약학과나 이제 현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대학 교육이 산학 일체형으로 바뀌어서 그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기업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자라나도록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규제나 이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과감히 규제 특례를 적용해서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세워야 하는 큰 기둥은 정주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 여건에는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와 인프라와 여러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야 하는데, 이거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에서는 전 부처가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산업부는 지역의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중기부는 창업도시 프로젝트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창업에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자체 자체도 굉장히 이런 주거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드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저희 교육혁신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지역 거점대를 각 지역의 산업 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대학으로 발전을 시키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예를 들면 A대학은 반도체 분야 특화대학, 또 어느 대학은 에너지 특화대학, 이렇게 이제 대학이 특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수단에는 저희가 세 가지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수단은 브랜드 단과대학이라는 겁니다. 브랜드 단과대학은 기업하고 대학이 같이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거점 국립대 내 단과대학인데 기업과 대학이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기업이 참여해서 같이 짜고요. 기업의 연구원분들 이런 분들이 대학에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학생들은 기업과 같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기업과 대학이 일체화된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 두 번째 저희가 하려는 수단은 특성화 융합 연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학에 있는 하나의 특성화된 연구원인데, 이 연구원은 기업과 그 기업이라 하면 저희가 지역의 특화 산업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산업, 그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과 대학이 같이 공동으로 설립을 합니다. 설립부터 공동으로 하고요. 기업의 연구원, 그다음에 대학원생,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님들 같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요. 그것은 이제 그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이나 이제 사업화 등 이런 것이 나와서 그게 또 그런 수익이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AI 거점 대학입니다. 이제는 AI 없이 저희가 학습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거점 대학에서는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AI랑 접목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수준 높은 AI 인재가 양성이 되고, 그 AI 인재가 다시 이제 그 산업의 AX를 이제 선도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안 했나? 그러면 그 여태까지 한 거는 뭐고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건가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가 완전히 틀을 바꿨습니다. 우선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대학이 어떤 분야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대학이 신청한 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지금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지역에 이제 9개의 거점 대학이 있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을 산업에 특화된 대학으로 키우는 겁니다. 집중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바텀업 방식으로 하거나 약간의 탑다운이 있었어도 대학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정부가 5극 3특 해서 전 국토를 이렇게 5극 3특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0: 그 분류된 지역의 특화 산업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하게 되고요. 지원 내용도 이제 대학 연구소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하기보다는 학부와 대학원과 연구소를 연계해서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우수한 인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수한 교수님이 오셔야 되고 또 우수한 학생이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은 성장 엔진 분야와 AI 분야의 교원을 확충을 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포괄적인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또 전문 연구원 수준으로 대학원생들을 지원을 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면 그러면 그 결과 뭐가 좋아지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은 일단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기업은 현장에서 필요한 우수 인력을 이제 기업에 채용을 할 수 있고 또 대학과의 연구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력을 더 키워나갈 수가 있고 뭐 교수 연구 요원과 연구원들도 우수한 연구 장비를 통해서 또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더 연구력을 발전시키고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은 많이 드렸고 지금 어제 신문 기사에 난 건데 그냥 두 가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점국립대로 가는 수업생이 는다라는 기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는 저희가 지역 인재를 35%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그거의 두 배, 한 70% 이상을 채용하고 있어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데 저희는 청년들이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가고 싶은 대학이 지역에 있어야 된다. 지역에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 모두가 최고 인재로 성장하는 내일을 위해서 교육부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 강의 잘 들었고요. 예,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약간 갸웃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다만 이제 어디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강릉이고 태어나 보니 서울이고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하는 게 그 이후에 많은 불편함 또는 편리함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다들 동의가 되실 테니까 그걸 어떻게 좀 바꿔볼까 하는 노력을 하는 건데 또 다른 건 뭘 좀 바꾸면 되는지 이번에는 지역 기업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 한 분을 모셨어요. 이분은 지역 소주 회사 경영하시는 분인데 충청도 대표 소주 선양소주의 조웅래 회장님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십시오.
2: 반갑습니다. 조웅래입니다. 예. 아 방금 소개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소주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아, 제가 이 자리 설 자리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저는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있다가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다니다가 33살에 혼자 창업을 했습니다. 예. IT 기반에 혼자 창업을 해가지고 많은 분야에 도전을 했어요. 제가 창업을 대구에서 지방에서 창업을 해가 막 지금도 도전을 하고 있고 큰 기업하고 싸우고 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창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좀 뭔가 시작을 할 때 그 통신기기 핸드폰을 보급됐을 때 획기적이었죠. 딱 봐도 사람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 이 대신에 내가 내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음악을 들려줘서 내 마음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이 대박을 친 건데 광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3: 저는 제 건데요.
4: 네?
3: 아, 왜 이러세요?
2: 오사유 많이 들어봤죠? 그 제가 했어요. 에이, 약하다. 다시 합니다. 다시, 다시. 오사유 아시죠? 그 제가 했어요. 와.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소주에서 샀습니다. 예. 이걸 이어폰 끼고 듣는 음악을 덜 주스 내 마음을 사는. 이때 제가 그 슬로건을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슬로건을 제가 3부 등록을 해가지고 아, 음악을 가지고 사람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이거 참 떼돈 버렸습니다. 이거는 망했습니다. 왜? IT 기반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혼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정책이나 기기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던 차에 대전에 있는 소주 회사가 매물로 나왔어요. 전혀 제가 연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소리를 가지고 돈을 벌었죠. 에이 뭐 소리나 술이나 뭐. 업은 달라도 그죠. 타겟이 대중인데 대중을 상대로 내가 뭔가를 잘 만들고 잘 뭐 영업이나 마케팅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갱부선을 타고 이제 대구에서 대전으로 지금 가가지고 소주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마자 제가 린을 개발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선양 세찬이었는데 2004년 12월 말에 회사를 샀는데 2004년 9월 달에 경상북도 포항에서 해양심증수가 나왔어요. 이 물이 다른 물보다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먹으니까 빨리 깨. 아 그래서 산소를 한번 컨셉을 잡아보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에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좀 빨리 깬다고.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회사가 이런 걸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이 못 돼요. 그래서 충남대 약대 교수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대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미국의 알코올 전문 잡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특허를 받았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왜 그럼 충남대고 회사에서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대전에 연구단지도 많고 좋은 데도 많은데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참 요즘 힘듭니다 여러분. 첫째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소주를 거의 안 먹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아예 요즘 술 소비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가 장기 침체에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뭐 소주 뭐 한 잔 하자 소리 사기 힘들죠 그죠. 삼겹살도 비싸고 소주도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물량 공세가 심합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점유율이 지금 한 1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이트 줄라고 롯데라는 큰 기업에서 점유율이 지금 그 84%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거.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지금 보면은 주로 참이슬 녹색병, 뭐 저희들도 린이라는 녹색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뭐 잘 해봐야 충남되고, 참이슬이나 뭡니까 첨처럼 새로운 하이트진로 롯데는 서울대학 연세대학이잖아요. 겉으로 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힘들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민을 딱 해보니까 아 84% 이 점유율이 여기서 기회를 찾아야겠다 위기에서. 소주도 음식인데 어떻게 전 국민의 입맛을 특정 기업이 특정 브랜드가 다 사로잡고 있느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틈을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로가 흔들어야 뭔가 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첫째 우리하면 찌를 때가 힘이 뭘까? 적어도 이 어떤 기업들이 못 가지는 걸 가지고 찔러야 그게 힘이다. 찌를 만한 힘이다. 그래서 첫째 저는 제품력으로 생각해요. 제품. 다양하게 만들어보자.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쌀이나 보리를 이렇게 예, 그 꼬드밥 쪄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정류를 해서 한 45도, 50도쯤 되는 이 정육원액을 옥고통이나 저 탱크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저절로 숙성이 됩니다. 옥고통이 오래 숙성된 그게 양주거든요. 이 원액을 제가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그 땅이 한 3만 2천 평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원액, 저 원액을 가지고 제품을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게 하나의 힘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20년째 대전에 개족산에 그 항토길도 만들고 뭐 병당 5원씩 등립을 해갖고 뭐 이렇게 기부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아 이게 두 가지가 찌를 만한 힘이겠구나. 적어도 큰 기업도 이거는 못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 나온 게 처음에 이 제품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술도 음식인데 맛으로 했죠. 그죠? 맛. 우리는 마시는 맛만 생각합니다. 보는 맛도 있어야 됩니다. 병이 이쁩니다. 잡는 맛도 있어야 됩니다. 마시는 맛도 있어야 되고 깨는 맛도 있어야 되고 썩는 맛도 있어야 되고 이 맛이다. 왜? 지금 특정 브랜드는 자기들이 잘 팔아먹고 있으니까 굳이 이리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여기에 길이 있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게 이기라.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쭉 나와서 최근에는 뭐 그 가격을 좀 낮춰서 990원짜리 착한 소주도 우리가 줬지. 소진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골목상가를 살리보자 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차 소주도 만들고 어제 안에 놓은 오코스 오맥 세계 최초로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한 캔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GS에서 전국 유통망을 열어줬어요. 너가 팔아봐라. 이 엄청난 겁니다.

0: 아, 그러니까 뭔가 찔는데 흔들어 보니까 조금 뭔가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좀 가능성이 있죠. 예, GS도 넣어보니까 조금 팔려. 야, 뭔가 기회가 보인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그 이게 주류업계에서는 제품을 알리거나 회사하고 뭐 이렇게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연예인을 쓰잖아요. 포스트를 붙이고 광고를 하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해봐야 되겠다. 요즘 세상이 SNS 쇼츠 시대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뭘 먹으면 막 이렇게 그 소리 내서 씹는다고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이게 자동 ASMR이 돼. 그 다음에 약간 입이 크고 돌출이라서 뭘 많이 넣어가 먹고 씹으면 굉장히 복스럽게 먹는다 그래요. 또 술도 저하고 한 잔 먹는 사람들이 다 술 맛있게 먹는다 그래요. 뭐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한번 소통을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제가.
1: 안주는 물김치인데 서양 소주가 깔끔합니다.
0: 여기 힘을 줄 때 짠중앙 한번 해볼게. 짠중앙으로!
2: 짠중앙으로!
3: 짠중앙으로!
2: 짠중앙으로!
0: 거의 뭐... 예. 제가 올해 68인데 나이도 묻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내하고 비슷하다. 집사람 눈치 보면서 이리 묻고 댓글에 상당한 댓글이 나도 저 할배같이 늙어가고 싶다. 자연스럽게 소통이 돼요. 작년에 제가 그 이렇게 SNS를 하면서 그 네 개 채널 우리가 그 인스타 뭐 유튜브 페이스북 제가 틱톡을 다 하거든요. 거기 한 2억 5천만 뷰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들어오는 거 아는 분도 계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GS에서 해가 뜨고 막 팔리 나가 조금씩. 조금의 이제 뭔가 좀 틈이 보여요. 이렇게 약간씩 흔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오크 통이 13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주가 아까 제가 우리 정류한 그 고도밥 쪄가지고 했던 거죠. 그 원액을 오크 통에 장기 숙성을 시키면 그게 양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양술에다가 이 오크 원액을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11%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한 3, 4월 달에 거의 뭐 품절이 일어날 정도고, 예. 이야, 이 뭐가 이제 뭔가 좀 조금씩 기회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작년 11월 달에, 야, 이게 우리 보통 이 소맥이 대세인데, 이걸 이 오크 소주하고 카스 맥주하고 섞어 보니까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개발해봐라. 소맥을.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압니까? 소맥은 뭐 다 먹는 재미지. 왜 그렇습니까? 아니다. 요즘은 식당에서 먹는 소비가 줄고 많이 먹는 시대도 아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잘 만들어봐라. 나오자마자 바로 미국, 일본하고 홍콩하고 대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소맥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게 여러분 이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주류 회사에서 하는 어떤 뭐 회사를 알리고 제품 알리는 패턴하고 완전 다르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 봐가지고는요, 그러니까 모델비 빵, 제작비 제로. 매체비 제로. 또 리서치할 필요가 없어요. 댓글이 리서치라. 그렇죠. 이 완전히 어떤 틀을 완전히 깽깁니다. 기존에 어떻게 합니까? 10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 모델을 써가지고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했는데 이 틀을 깽깁니다. 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게 이게. 내가 그럼 충남대 우리인데 서울대 연세대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기존에 틀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럼 실적이 어떠냐? 예. 작년에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성장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롯데 지방사가 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술을 안 먹으니까. 유일하게 성장을 했어요. 이 큰 기업이 큰 덩치 큰 데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죽는데 그 절박함 속에서 틈이 뭘까라는 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나 뭐나 좀 달리한 거죠. 금방 돈으로 뚝딱 뭘 제도적으로 해가 되는 건 아니더라.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거더라. 이런 걸 제가 느끼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절박하다 보니까 달리 볼 수밖에 없고, 달리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보이고, 그걸 또 뭔가 또 도모해 나가 보니까 끈기가 필요하고. 강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고생하셨습니다.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 중에 제일 불만이 많은 분입니다. 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또 마이크를 좀 드리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코넬대

0: 와 홍콩 과기대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을 경험을 하셨어요. 연세대 의대 김현철 교수님께 마지막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32번째 경제 콘서트 지거국 리턴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불만 많은 남자 김현철입니다. 아, 이렇게 소개받을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좋죠? 그럼 그 다음엔 뭐 해야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업국이 이렇게 쭉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학의 우수인재 유치가 진짜 중요하다. 이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제가 17년 만에 귀국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연세대학교에 사인하는 그날 저는 그 홍콩과기대에서 인재 채용을 위해서 인재 채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를 채용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구직자를 해서 연세대학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재직했던 대학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으로 많이 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홍콩, 싱가포르 우리랑 좀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곳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에 있는 주요 대학들 대부분 다 외국인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수 뭐 한 5 내지 10% 외국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5 내지 10%의 대다수가 한국말 하는 또 그냥 미국 국적인 한국 사람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외국인들이 있어요. 진짜 외국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외국인 교수는 100% 왕따로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이야. 그런데 회의를 어느 나라 말로 해요? 한국어로 하죠. 억지로 왕따 시켜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왕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외국인 교수님들은요, 대부분 성격적 특성이 딱 존재해요. 막 액티브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은 못 견뎌. 나 원래 그냥 나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만 사실은 견디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수의 연봉이 외국 대학이랑 경쟁할 만한 좋은 대학 교수의 연봉이 진짜 많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홍콩과기대랑 연세대학교에서 그 월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홍콩과기대 제가 있었던 대학에 이제 조교수들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봉이 2억 원이 넘어요.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야, 홍콩, 싱가포르 집값 비싸잖아. 대학에 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서 출근 5분 만에 하고 죽도록 연구해라. 엄청 그 안에서 갈구고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합니다. 스트레스 레벨은 엄청나게 높겠죠. 이 대학들은 헐렁하게 하잖아요. 잘라요.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철밥통이 철밥통. 이제 돈만 적게 주는 게 아니라요, 사실 호봉제예요. 호봉제. 제가 이제 49세 남자, 이제 뭐 군대는 어떻게 갔다 오고 딱 그렇게 하면은 연세대학에서 제 월급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월급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총장님이 저를 뽑은 다음에 총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열심히 하는 교수나 탱자탱자 놀고 있는 교수나 연봉은 완전 똑같진 않지만 조금 그래도 인센티브로 그래도 만들었어요, 대학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월급은 거의 비슷하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원래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한 또 17년 동안 등록금 동결돼서 대학의 재정 여력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북미권 대학의 제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미국에 있는 대학들 엄청 비싸고 야 씨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비싸? 라고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제가 이거를 이 액수가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번 이들 대학의 한번 전략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냐 하면 보시면요, 학비 1억 원 받아요, 1억 원. 근데요 그 학비의 40%는 그냥 저소득층 장학생으로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억 원 다 내는 사람, 반액 내는 사람, 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 대략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져 있고요. 부모의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의 가정은요, 학비 면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연세대학교 등록금이 한 800만 원쯤 됩니다. 그냥 모두 다 800만 원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그래 1600만 원으로 올리고 부자들은 1600만 원 내고 800만 원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우리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해서 좋은 대학으로 직어국이 좀 더 올라갔다고 쳐봅시다. 거기서 더 넘어가려면 진짜 세계 최고의 대학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요, 그냥 단순하게 프랑스식 평준화 정책보다는 영미식의 자율화를 통해서 파괴적 혁신을 만드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그 초기 구조는요, 프랑스식 모델을 차용했었어요. 교육부가 한 거 말고 그 전에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오 프랑스에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있잖아 이런 생각을 좀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교육부 너무 칭찬드리고 싶은 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그거로는 미래로 방향 나가는 거 아닌데 조금 파괴적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사실은 오늘 차관님 발표하신 거거든요. 평준화 모델은요 사실 생각해보면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세계 100대 대학 안에 프랑스가 몇 개 있냐 하면은 4개 있어요. 우리나라 몇 개? 우리나라도 4개. 그런데 나머지 거의 모든 대학이 다 어디 있냐 하면은 미국과 영국에 있어요. 이 대학들은 다 자율성, 선택과 집중, 그리고 상당한 재정 투입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사실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사실은 벤치마크를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라 카이스트 10개 만들기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요. 뭐 유니스트, 광주과기대 뭐 이런 대학들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거든요. 이 대학들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게 됐지? 라고 하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이 판을 새로 깔은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직어국은요 사실 쉽지는 않은 게요 이미 있는 시스템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 개혁해서 하려고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새롭게 만든 대학들은요 비전, 조직, 인력, 재정, 인센티브 시스템 이런 걸 다 새롭게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 UC 버클리, UC LA, UC 산타크루즈, UC 리버사이드 뭐 쟁쟁한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스탠포드랑 칼텍 다 들어보셨죠? 여기가 이제 국공립과 사립 간의 경쟁이 꽤 치열합니다. 이렇게 약간 성공한 모델도 있는데 미국의 똑같이 공교육 그 주립대학교인 그 SUNY, 그러니까 뉴욕 주립대학교 SUNY 버팔로 들어보셨어요? SUNY 얼버니, SUNY 빙햄튼 못 들어보셨죠? 대부분 다 못 들어보셨잖아요. UC 버클리, LA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주정부가, 그냥 정부가 투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모델은 인재를 확 빨아들이는 데 성공했고 세계 정상권 대학으로 우뚝 섰고 거기서 UC 버클리, 스탠포드, 칼텍에서 엄청난 뭐 AI 혁명 다 만들어낸 대학들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직어국을 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있는 대학을 한꺼번에 다 살린다? 한번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직어국 예를 들어 9개 있다고 쳐봐요. 지금 이번에 1000억 하고 있는데요. 야 1000억 해서 골고루 샥 나눠주고 모든 교수님들한테 샥 나눠주면은 여기서 짠 하고 올라올까? 안 될 것 같죠.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처음에 그래서 이거를 처음 딱 도입해 사람들이 도입했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아 이거 그냥 골고루 나눠주면은 골고루 망하겠네.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아닐 것 같은 직감적인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번 생각을 해서 좋은 모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아까 차관님 뭐 소개했죠? 브랜드 단과대학 모델입니다. 베이징 대학이 중국이 개방을 하기로 한 다음에 베이징 대학을 딱 들여봤는데 베이징대 경제학과는요 경제학과 교수 30명이 전부 다 마르크스주의자예요.

대학 연구를 제대로 하고 있었을까요? 하긴 뭘 해. 그냥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이 봐도 이거는 아닌 거야. 거기다가 그러면 교수를 덧뽑으면 그게 될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네 싶어서 아예 다른 경제학과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국가발전대학이에요. 국가발전대학이라는 새로운 유닛을 만들고 2008년에 만들었고요. 여기는요, 베이징대학 교수님하고 월급이 달라요. 그리고 성과 기반 보수를 도입해서요.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국제 경쟁력을 획득해서요. 베이징 국가대학 발전대학에서 박사를 하잖아요. 유럽대학, 미국대학의 교수가 돼요.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받고 연대 경제학과 박사 받아서 유럽과 미국의 교수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신문에 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칭화대의 정보융합학원, 이제 완전 미국의 진짜 유명하신 앤드류 야오 영입해서 이분한테 굉장히 많은 자율권을 주고 칭화대학 들어온 애들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을 영어 과목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요. 이 친구들이 AI 혁신 인재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똑같이 브랜드 단과대학 모델로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는가? 직어국이 많이 올라왔다면은 정말 잘하는 직어국, 또 우리나라의 사립대 중에 잘하는 곳 서울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재정을 지원하되 많은 자율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주요 대학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기부금, 연구 지원금, 투자 수익으로 재원을 다변화하는데요.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운영 예산에 64억 달러면 얼마냐면 8조 원이에요. 8조. 그중에 40%를 기부금 수익으로, 그다음 16%는 연구 지원금으로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지원금도 사실 압도적으로 높고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산업, 그 정부랑 함께 일하면서 산업과의 파트너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학들은 더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NUS 싱가포르 국립대학은요, 아예 NUS 엔터프라이즈라고 아예 그냥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네 대학 그 이제 대학의 보유 스타트업에다 투자를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가 약간 그런 모델이거든요. 과학기술부가 많이 지원을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번 돈으로 뭔가 해보겠다, 그런 마인드셋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닌데 아직 충분치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나 홍콩과기대, 홍콩대학들은요, 외국인 학생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별로 그렇지 못한 편이에요. 여기 이 나라에 비하면. 좀 아쉬운 것이 한류가 그렇게까지 대단한데 토양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토양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교수들이 철밥통이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자기 나가면 자기 제자 심으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저는 그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 전공이 뽑히면 좋겠어요. 신임 교수로. 그렇죠? 그런데 좋은 이제 몇몇 대학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시스템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냐 하면, 자, 니네 과에서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도 좋고 그 전공에서 가르칠 때 듣는 학생의 수에 의해서 재정을 배분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워요. 지금 국문학과 수업을 하나도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죠? 예를 들면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럼 철학과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회가 왔어. 그냥 철학은 안 들어도 AI 시대의 철학. 그런 식으로 뭔가 학생들의 수요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은 거기에 맞게 돈을 주니까 그 재원으로 교수를 뽑아라. 그러면 학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진짜 사회의 수요가 많은 그런 전공, 그런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뽑겠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은퇴하면서 내 전공 뽑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시스템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학교 욕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세대학 교수가 연구에 전념하는 환경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닐까? 제 월급이 그래도 괜찮은 수준인데, 제가요 연구를 열심히 했을 때의 제 월급하고요,
딴

0: 짓거리를 했을 때의 제 연봉 소득하고 어떤 게 높을 것 같으세요? 딴짓거리. 홍콩 과기대는요 인건비 예산이요 연 3% 정도 증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맞춰주는 거는 1.5%만 맞춰줘요. 그리고 진짜 그 연구 성과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합니다. 제가 홍콩 과기대 참 부임한 다음에요 연구를 잘했게요 못했게요?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첫 해 임금 인상이 9%, 둘째 해 몇 프로? 9%가 최대입니다. 네네. 둘째 해도 9%. 그런 식으로 계속 올릴 수 있어요. 제 연구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연구 안 하면 1.5%잖아요. 그래서 60살 됐을 때는 연구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셀러리가 두 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상해주고 대우해주는 분위기.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연구에 매진하는 교수가 오히려 손해보는 이런 구조는 굉장히 좀 문제고요. 해외 겸직,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번에 서울대가요, AI 교수를 뽑겠다고 3억을 불렀어요. 서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진짜 지를 수 있는 만큼 다 지른 거예요. AI 최고 전문가한테 3억은 30억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못 뽑았죠. 사실 그런데 그분들은요, 또 사명감이 있는 분들은요, 내가 이거를 버리진 않겠지만 겸직을 할 수 있게 해서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양쪽 다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러면은 할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근데 놀랍게도 서울대가 그 구조가 아직 없어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직어국이 성장하려면은 자율적인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점점 더 세계 상위권 대학으로 가려면은 풍성한 지원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자율권을 많이 주어야지 거기서 창의적인 혁신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사람이 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전략들, 전 세계에서 공개 채용을 하고 이런 학교 내에 캠퍼스 국제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외국인들도 한국말 못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우리나라 대학이 서울대를 넘어서 진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교수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많이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4: 32번째 경제 콘서트 직어국 리턴즈. 질의응답을 포함한 전체 강연은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네, 오늘의 주제는 지역 대학이었는데 결국 뭐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지역을 똑같이 키울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나 또 모든 기회가 다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당연히 없겠죠. 지역이 더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찾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인재를 또 키워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획해봤습니다. 직어국 리턴즈. 이게 또 과거의 영광을 그냥 되찾자라고 하는 구호가 아니라 또 새로운 모델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부와 함께한 32번째 경제콘서트 직어국 리턴즈였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6: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수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사망자가 250명에 육박하는 등 하루 만에 4,300여 명의 사상자가 확인됐습니다. 강한 여진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유엔과 국제사회는 구조팀을 급파하고 원조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기한으로 제시한 오늘 정오까지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며 18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열겠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습니다.
1: 우리 대표팀의 32강 진출 확률이 더 낮아졌습니다. 일본은 일본과 스웨덴이 비기며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32강을 확정지었는데 이 경기 결과로 스웨덴이 각조 3위간 경쟁에서 우리보다 승점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2: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전기와 가스 요금도 동결되고 7, 8월에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할인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철새의 왕 철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두 번의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에선 최소 5개의 도시의 기능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20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베네수엘라. 날이 밝자 규모 7이 넘는 연쇄 지진으로 융단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바뀐 도시의 참극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북부 라과이라 등 다섯 개 도시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35명이 숨지고 4,3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실종자가 157명이라고 밝혔지만 실종자 추적을 위해 개설된 웹사이트에는 4만 6천 명 이상이 등록돼 생사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건물 잔해에 깔렸다는 추산까지 나옵니다. 이번 지진으로 최소 250채의 건물이 무너졌고 이재민도 2,9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산더미 같은 콘크리트 잔해 속 매몰된 사람을 찾으려는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타는 생존 손길도 목격됩니다. 하지만 벽체까지 한꺼번에 무너진 곳이 많고 중장비가 없어 삽과 수레, 맨손으로 구조가 이루어지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과 집에 머물다 참극을 맞은 생존자의 절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골든타임이지만 통신과 교통, 전력, 인프라까지 마비됐고 카라카스 인근 국제공항까지 폐쇄된 상황. IT 튀르키예 대지진과 유사한 지진 형태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규모 3에서 5 수준의 여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3: 연쇄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복구 부담까지 더해지며

0: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1: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베네수엘라 GDP의 최대 4%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미 정부 부채가 2,400억 달러, 우리 돈 약 370조 원을 넘은 상황이어서 국가 재정난 역시 가중될 전망입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이 매우 심각한 인도주의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를 발령한 뒤 국제사회 구호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역시 베네수엘라 당국과 접촉 중이며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이 IMF에 예치된 자산을 활용해 2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재건기금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IMF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속한 수색과 구조 지원을 밝혔고 미 국무부는 재난대응 TF 구성과 함께 1억 5천만 달러, 약 2,300억 원 규모의 원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웃나라인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과 중남미 지도자들 역시 정해 구조대와 구호물자를 국경 너머로 급파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0: 베네수엘라의 규모 7.0이 넘는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가운데 현지 우리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인회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는 한국 교민 125명 안팎이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90명이 지진이 발생한 인근 지역인 수도 카라카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라카스 내에서도 지진 피해가 집중된 곳은 상업시설이 밀집한 북부 알타미라 지역으로 남부의 한인 거주지는 지반이 견고해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기한으로 제시한 오늘 정오까지도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열겠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당초 원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 시한은 24일 정오까지였지만 국민의힘이 내지 않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정오까지로 제출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이 버티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생 보이콧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18개 상임위 가운데 단 하나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마비 상태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정부가 보안수사권 폐지로 입장 정리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건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입니다. 국회가 보안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데 주요 역할을 맡을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강경파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5: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진 것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입니다.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그러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여당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 공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갑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2: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11시 12분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5.6% 넘게 급락하며 8,500선마저 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조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이 그만큼 더 사들이고 있습니다.
0: 일본이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스웨덴과 비겨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32강에 오른 일본과 달리 우리 대표팀의 32강 진출 확률은 더 낮아졌습니다. 곽순규 기자입니다.
6: 비기기만 해도 32강 진출이 확정되는 일본과 스웨덴. 조심스럽게 나선 두 팀의 경기에서 먼저 균형을 깬 건 일본이었습니다. 후반 11분 도안의 날카로운 수루 패스를 받은 마에다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켜 1-0으로 앞서갔습니다. 스웨덴도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6분 뒤 엘랑가가 과감한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려 승부에 균형을 맞췄습니다. 결국 1-1로 경기가 끝난 가운데 1승 2무를 기록한 일본은 F조 2위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0: 9분 빠르게 만회 골을 넣은 에콰도르는 후반 32분 역전골로 독일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승리로 승점 4점을 기록한 에콰도르는 극적으로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우리의 32강 진출 확률은 더 낮아졌습니다. 12개 조 3위 팀 가운데 8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 B조 3위 보스니아와 E조 3위 에콰도르, F조 3위 스웨덴이 우리보다 승점에서 앞서면서 대표팀은 3위 팀 간 경쟁에서 더욱 밀렸습니다. 어제 우리 팀의 32강 진출 확률을 87%로 추산한 스포츠 분석 매체 옵타는 오늘 68%까지 확률을 낮췄습니다. 대표팀은 아직 경기가 남은 7개 조의 3위 팀 중 3팀보다 우위에 서야 합니다. MBC 뉴스 박승규입니다.
1: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졸전 끝에 패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의 경기력 저하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에서 조별리그 결산 기자회견을 갖고 체력적으로 멕시코전과 차이가 없었다며 선수들이 느려 보이는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더운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잘하려다 보니 잘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재개된 재산분할 소송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예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SK 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최 회장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는지 등의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당초 2심은 2024년 5월 SK그룹 성장의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비자금이 기여했다며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 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1: 오만 해안 가까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발사체에 공격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영국 해사 무역기구가 현지 시간 25일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선적의 이 화물선은 오만 다히트항에서 남동쪽으로 7.5해리 떨어진 곳에서 우연을 발사체에 맞았다고 신고했으며 함교에 파손은 있지만 인명피해는 없고 관계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 기구는 설명했습니다.
2: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박 8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며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총 37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척은 우리나라를, 나머지 7척은 제3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5척이며 한국인 선원은 총 47명이 남아있습니다.
1: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윤우 전 KTB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오늘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윤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TV는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며 피고인 역시 KTV가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게끔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과 관련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테스크포스 송기현 단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대구 경북, 부산 울산과 경남 중동부 내륙, 충북 북부에 5에서 20mm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3: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울주건호산업 샤힌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며 50대 작업자 한 명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습니다. 이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거포집 형틀 작업을 위해 굴착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사고가 난 것

0: 들어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H대 12세 이하 유소년팀이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코파 벨라메 벨마레 한국 대표로 출전합니다. 일본 J리그 쇼난 벨마레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대표인 울산을 비롯해 일본과 브라질 등 전 세계 24개 유소년팀이 참가합니다. 울산 H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유소년 선수들이 해외 축구 문화를 경험하고 경기력을 점검하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서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과거 아동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올해 초 출소했는데 치료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을 폐회하는 등 고위험 범죄 징후를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울산 지역 해수욕장들이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울주군은 오늘 해수욕장 개장식을 시작으로 진화해변축제, 울주해양 레포츠 대축전, 서머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일산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동구는 백사장의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다음 달 24일 조선해양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전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기상특보 발효 중이거나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한편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달 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울주병원이 개원 1년 내 단기 흑자 전환과 자체 자립형 경영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울주병원과 수탁기관인 부산온병원은 철저한 원가 절감과 수익구조 다각화를 통해 이 같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6개월 내 병상 가동률 50% 이상을 달성해 추가 병동을 신설하고 온산공단 내 주요 사업장별 전담을 지정해 맞춤형 임직원 검진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개막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방문객이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수국 페스티벌 방문객이 지난 24일 15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 기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전체 방문객은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구는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에 고래문화특구 전체 방문객이 4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행사와 함께 인파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야 장애인 다자녀 가정이던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관열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어느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죠. 좋았던 시간 약간을 가지고 그보다 훨씬 긴 힘든 시간을 버티는 거. 사는 게 그런 건가 봐.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죠.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좋은 시간 약간을 만들고 있는 지금이 난 좋아. 이렇게 수다 같이 떠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좋아. 긴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짧지만 좋은 시간. 금요일이 딱인데 약속 좀 잡고 계신가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로 금요일 손트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재밌고 신나고 짜릿한 순간은 짧게 가끔이고 지루하고 힘들고 고민 많은

0: 시간은 자주 길게 오죠. 하지만 짧게나마 소박하게나마 좋은 시간을 열심히 만들자. 그 시간, 그 기억이 있어야 나머지 시간들을 꿋꿋하게 버텨내니까요. 점심땐 손트라랑 수다 떨며 좋은 시간, 저녁에는 친구, 연인, 가족이랑 또 재밌는 시간 한가득, 그런 금요일 한번 만들어볼까요?
1: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 사이언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운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요미요미 귀요미들 잘 있었어요? 저는 음악과 당신 사이 여러분의 DJ 진이에요. 오늘도 우리 진다방 만석이네요. 근데 저기 빨간 스카프 하신 누님 자꾸 뭘 흘리면서 드시네요. 뭐라고요? 안 흘렸다고요? 아니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 당신의 매력, 매력이 철철 흘러넘쳐. 오늘도 미안합니다. 네, 신청곡 받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지니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이 곡입니다. 뮤직 큐.

0836님께서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듣고 싶다고 옆에서 아내가 신청해보라네요. 들려주실 거죠? 목소리 좋은 태진씨 늘 방송 잘 듣는 애청자입니다. 나이는 60대 중반이고요. 바로 띄워드려야죠.

다음 곡은 좀 시원한 노래로 이어질게요. 2698님의 신청곡이에요. 이 여름에 확 땡기는 팥빙수, 윤종신이 부릅니다.

계속해서 이 더운 여름 더위 날려보낼 곡들 띄워드릴게요. 1320님께서 오늘 날씨를 보니 이 여름이 얼마나 뜨거울지 벌써 올 여름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더우니까 여름이겠죠? 더위야 물러가라 시원한 노래 들려주세요 하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계속 좋은 노래로 우리 진다방과 함께해요.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2: 여러분께 좋은 음악 선물해드리는 금요일의 DJ 진이 인사올립니다. 지금 흐르는 노래 5070님의 신청곡이에요. 진이 오빠, 대학가요제 있었으면 출전하셨을 텐데 대상은 따놓은 당상 아쉽네요. 81년 MBC 대학가요제 은상 온우이의 님의 기도 신청곡 살포시 남겨봅니다. 아, 제가 대학가요제요? 그렇죠. 하지만 뭐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듣고 싶은 노래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바로 계속 드릴게요.

0: 9771님께서 처음으로 놀러왔어요. 날씨는 덥지만 집안 대청소하면서 땀 한 바가지 흘리고 시원한 냉커피 한잔하고 있어요. 노래 나훈아의 찻집의 고독이 듣고 싶네요 했는데, 드시면서 너무 고독해하지 마시고 함께 손 들어와요.
1: 기다리는 그 순간만은 꿈결처럼 감미로웠다. 약속 시간 흘러갔어도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싸늘하게 식은 찻잔에

1110님께서 언제나 감동을 주는 즐거운 손트라, 오늘도 10개월 된 손자와 열심히 청취 중입니다요. 듣고 싶은 노래는 전영록의 내 사랑 울보입니다. 손트라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는데, 10개월 차에 듣는 우리 청취자는 그러면 최연소일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0: 갔네 난 몰래.
1: 오늘 진다방의 마지막 노래 797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주 옛날 번안곡인데 들어볼 수 있을지요. 사랑은 기차를 타고, 이 시스터즈의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당연히 들어봐도 되죠.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세요. 다음 주에도 돌아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절세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음악으로 추억여행 떠나는 진다방 DJ 지니와 함께 하셨고요. 언제든 듣고 싶은 7080 추억의 노래들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5785님께서 둘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객님들 집에 에어컨, 냉장고, TV 점검 수리합니다. 갑자기 이 노래 듣고 싶어요. 박상철의 무조건. 정말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정말 아주 큰 힘이 되어주시는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너무 반갑고요. 안 그래도 제 에어컨도 이상하게 이 정도면 시원해져야 되는데 쉽게 시원해지지 않은 뭔가 냉각 기가 그 안 돌아가나 막 문제가 있나 싶은데 빨리 수리를 한번 불러봐야 될지 점검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5785님의 신청곡 박상철의 무조건 듣고 우리 이제 3, 4부에는 클럽하우스로 달리는 거 알죠?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드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도시의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은 호우가 예상될 경우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차단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집안의 물건 중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높은 선반이나 장롱 위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둡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한시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옵니다. 서울고법 가사일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2회 변론을 열고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노 관장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SK 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는지 등의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조정이 무산된 이후 열린 오늘 변론에서 양측은 재산 분할의 규모와 기준 시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인질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민생 보이콧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 구성을 단독 강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반기 국회가 문 연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18개 상임위 가운데 단 하나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를 일하게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공표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을 두고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안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안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 법사위에 새롭게 짜야 할 텐데 그 역할을 민주당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되겠느냐라며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차 종합특검 조사에 네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최재진과 만난 홍 차장은 특검은 국정원이 당일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에 관여되어 있다고 예단하는 것 같다며 국정원은 당시 계엄과 내란에 일체 관여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의 기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4차 조사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크게 잘못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오늘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자막 삭제 지시로 인해 KTV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문 내용과 같이 정당성 옹호하는 자막만 남았다며 이는 편파적 보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지금 시-

0: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4885님께서 고향 친구 언니들하고 개모임합니다. 40년 넘었어요. 식당에서 고기 먹고 친구 집에서 재밌게 놀 겁니다 하셨는데, 개모임 친구들과 언니분들 바로 클럽하우스 착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단체석으로 모실게요. 입장료 무료, 웨이팅도 없는 세상 건전한 클럽, 클럽하우스. 신나는 음악과 다양한 퀴즈, 이야기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면접 피플들과 함께하는데요. 면접 앞두고 계신 분들도 좋고요. 면접 꿀팁, 에피소드 있으시면 풀어주세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태호씨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소리 질러. 출장 미러볼 방문 사이키 맞춤형 DJ 준비되어 있고요. 즐길 준비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웰컴. 오늘은 면접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수험 번호 8001번 손태진 입장. 이번 주에 온 문자 가운데 면접 키워드로 검색했고요.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우리 여러분 모두 면접관들의 원픽이 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응원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장윤

뉴스. 오늘은 면접 피플들과 함께 합니다. 늘 뭔가 살 떨리는 순간 면접. 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앞에 몇 분 계시고 갑자기 되게 무표정으로 질문들을 하는데 이게 때로는 하얘질 때도 있고 준비했던 말들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참 그런 순간들이 많죠. 과연 어떤 경험들이 있을지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2246님께서 56 됐습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면접 보고 나오는 길이에요. 어제 딸내미에게 자기소개서 문항 5개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달리 면접을 잘 보고 나왔네요. 긴장되어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일찍 나왔는데 긴장이 풀리니 배도 고프고 커피도 땡기네요.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면접에서 좋은 느낌을 가졌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요? 그래, 그러길 바라봅니다. 0841님께서 아침마다 꽃단장하고 면접 보러 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이 들어 면접을 본다는 게 외운 것도 까먹고 무척 떨려서 제정신이 아니지만 기세로 밀어붙이겠어요. 맞아요. 기세, 자신감. 이거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됩니다. 다음 우리 1609님께선 우리 사위가 기술사의 마지막 관문 면접에 통과했다네요. 그동안 고생한 딸 그리고 아빠와 마음 놓고 놀지 못한 손자들 그리고 제일 마음 졸였던 사위 모두 고생했고 많이 축하하고 싶어요 했는데 아 엄청 온 가족이 함께 축하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그만큼 그만한 경사가 없겠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1784님께서 이력서 200장 내서 겨우 면접 하나 잡혔네요. 기분 좋아 점심 먹으면서 반주 한잔 했더니 얼굴이 벌게요. 55세

취업이라 어렵긴 하네요. 야, 근데 이런 마음이 더 그 의지와 열정이 후회 없이 이렇게 또 노력했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나의 상황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10개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50군데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100군데 하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얻으시려고 와 무려 이력서를 200장이나 내셨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뭐든 하실 수 있어요. 우리 1784님도 55세라 너무 뭐라 내가 나이 너무 많이 들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일들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응원 보내드립니다. 4112님께서 전남에서 우체국 택배 배송하면서 매일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직원 면접이 있는데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응원곡도 기다릴게요. 김연자 아모르 파티 듣고파요 하셨는데 아 우리 4112님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응원 보내드리면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까지 함께 들으면 더 큰 힘이 될까요? 김현자의 아모르 파티 띄워드릴게요.

0: 아모르 파티 듣고 왔습니다. 우리 손트라 클럽하우스 면접 피플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 보니까 면접을 두고 계시는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반대로 합격이 안 된 분들도 계시겠죠. 분명히. 아, 그래도 좀 뭔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응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면접은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긴장하고 그 떨리는 그 모습만으로도 진짜 내가 간절하구나 약간 이런 그런 마음도 담겨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소개를 그냥 잘 딱 하기만 해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모두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 시간이죠. 달팽이관 초집중 퀴즈 내 소리를 맞춰봐.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김삼순이 현빈의 레스토랑에서 면접 보는 장면을 들려드릴 건데요. 중간에 뻐꾸기가 갑자기 웁니다. 자, 과연 이 뻐꾸기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지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볼륨 키워주시고 바로 띄워드립니다.
1: 프랑스까지 제가 공부하러 가면서 왜 대학은 안 가셨어요?
2: 공부를 못했어요.
1: 그럼 그 머리로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2: 이 세상에는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음악, 미술, 그리고...
0: 자, 여기에서 뻐꾹 소리가 나왔네요. 음악, 미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음식, 2번 댄스, 3번 개그, 4번 키스. 세상에는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세 가지가 있다. 음악, 미술, 그리고 뻐꾹. 삼순이의 직업을 떠올리시면 조금 힌트가 될 것 같은데 1번 음식, 2번 댄스, 3번 개그, 4번 키스. 과연 정답은 뭐일지 여러분 정답 보내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통에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정답 받는 동안 내 이름은 김삼순의 OST 클래지콰이의 She Is 듣고 가요.

클래지 콰이의 She Is, 내 이름은 김삼순의 OST죠. 오늘 내 소리를 맞춰봐 퀴즈. 아, 바로 이 드라마와 연관이 있죠. 세상에는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세 가지가 있다. 음악, 미술, 그리고 뻐꾹.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음식, 2번 댄스, 3번 개그, 4번 키스. 정답은요, 바로 1번 음식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김삼순 씨의 역할은 이제 또 제빵을 하는 파티셰였죠. 그래서 뭐 그 직업을 알고 있었으면 1번 음식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그중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취업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취업문 활짝 열려라, 열려라 참깨. 우리 김광규가 부릅니다. 열려라 참깨.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재밌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손트라 클럽하우스, 오늘은 면접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죠. 우리 4부 이제 첫 번째 라운드, 바로 10분께 선물을 쏘는

0: 시간인데요. 바로바로 손태진 퀴즈. 지금부터 이태리 가곡 울게 하소서 가사를 살짝 바꿔서 부를 건데 가사 속에 면접이라는 단어는 총 몇 번 들어가는지 여러분 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면접 볼 때 면도

화이팅.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요. 가사 속에 면접이라는 단어는 총 몇 번 나왔을까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정답 받는 동안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정미애가 부릅니다. 걱정 붙들어 매.

정미의 걱정 붙드럼에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퀴즈 드렸었죠. 가사 속에 면접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올까요? 정답은 6번이었어요. 혹시 잘 맞추셨을까요?

오늘 최대한 천천히 불러드리긴 했습니다만, 아 이게 귀를 정말 기울여서 듣지 않은 이상 잘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되게 헷갈리게 해가지고요. 우리 당첨자는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 꼭 확인해 주시고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그냥 즐기세요. 놀리셔도 좋고요. 저를요. 왜냐? 제가 퀴즈를 푸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문제를 맞추면 총 10분께 상품을 드리고요. 만약 틀리면 오직 한 분에게만 선물이 돌아갑니다. 요새 다소 문제들이 좀 어려워졌는데 오늘은 또 어떨지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우리나라 기업에서 실제로 행해졌던 면접 방식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는지 살펴보는 젓가락 면접. 2번 부모님도 함께 참석하는 가족 면접. 3번 술자리에서 인성을 평가하는 음주 면접. 4번 낮이 아닌 늦은 시간에 하는 심야 면접. 우리나라 기업에서 실제로요? 뭐 이게 완전 옛날이어도 뭐 다 포함이겠네요. 몇 년도까지 갑니까? 예, 그거 뭐 힌트로 안 됩니까? 몇 년도 뭐 언제 뭐 대충 이게 최근인지 아무 얘기가 없으시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알겠어요. 자, 우선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 그거는 저는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젓가락 들어보세요. 이 얘기도 좀 웃기긴 하고요. 부모님도 함께 참석하는 가족 면접? 에이 설마 설마.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요새는 이제 그 직업과 그리고 또 뭐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질문들은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안 된대요. 근데 예전이라 가족을 부른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가장 유력하게 이게 좀 이상해요. 가족 면접. 3번 술자리에서 인성을 평가하는 음주 면접. 저는 그냥 뭐 기업 그리고 아니면 그 회사 따라서 약간 분위기가 아 우리 뭐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할 겸 한잔해요 하면서 일부러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낮이 아닌 늦은 시간에 하는 심야 면접. 뭐 이거 뭐 사람의 뭐 바이오리듬 체크하나요? 뭐 심야 때는 어떤가 해서 아 얘 야간 잘 쓰겠구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들. 아 자 과연 저는 부모님께 함께 부모님도 함께 참석하는 가족 면접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절대로 실제로 행해졌던 면접 방식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정답 외치면서 우리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미스터 T 강태관 황윤성 이대원 김경민이 부르는 딴놈 다 거기서 거기 듣고 올게요.

미스터 T의 딴 놈 다 거기서 거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풀어야 되는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실제로 행해진 면접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였죠. 1번 젓가락 면접, 2번 가족 면접, 3번 음주 면접, 4번 심야 면접. 저는 2번 가족 면접이라고 답했는데요. 우선 정답이 맞을까요? 대박. 야, 이걸 해내네. 이걸 해내요. 이야, 너무 신기하다. 1번 한국식 문화의 가치를 계승하려는 철학의 S식품 기업.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는지를 통해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기 위한 젓가락 면접이 있었다고 합니다. 3번 제2주류 회사에서 음주 매너나 주량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 편안한 술자리에서 지원자들의 가치관과 인성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 심야 면접은 Y숙박업 회사. 이직을 희망하는 재직자들을 배려하고 인재를 적극 영입하기 위해서 오후 6시, 10시까지 늦은 시간에 입사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근데 진짜 역시나 가족 면접은 말이 안 됩니다. 가족 면접은 뭐 굳이 면접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이거 학부모 부르는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부르는 거 말고 이게 여러분 면접은 뭐 부모님이 누구냐, 뭐 내가 뭐 어떻게 했냐, 그리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것까지 묻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거는 그냥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자리고 내가 얼마나 이 회사랑 혹은 내가 그 자리를 위해서 적합한 인성 뭐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이걸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맞추면서 제가 총 10분의 커피 쿠폰 일단 챙겨두고요. 우리 청취자들의 선물이 걸려있는 두 번째 퀴즈 문제 주세요. 2024년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남녀 구직자 730명을 대상으로 면접 질문 중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1위로 꼽힌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1번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2번 이전 회사는 왜 퇴사했나요? 3번 선배와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4번 연봉 얼마 받고 싶으세요? 야. 자, 우선 조금 머리 좀 굴려볼게요. 머리 좀 굴려볼게요. 24년도란 얘기죠. 24년도 2년 전. 아, 자, 면접 질문 중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그래도 24년도면 우리 MZ의 2030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MZ들의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왜냐? 이거는 무조건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답할 건지 딱 머릿속으로 다 이제 갖고 있을 것 같고 2번 이전 회사는 왜 퇴사했나요? 이걸 물어봐요. 이전 회사 왜 퇴사했는지 물어봐요. 아, 뭔 일 있었어요? 뭐 싸웠어요? 막 이러면서 아, 이거는 뭐 아니요. 제 적성과 제가

회사를 오고 싶어서 퇴사를 했죠. 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거고. 3번 선배와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저는 트러블이 없을 건데요. 막 와 어떻게 피해 나갈 구멍들은 많아요. 근데 연봉 얼마 받고 싶으세요? 제가 전에 어디서 봤는데 면접 중에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 뭐 연봉? 저 연봉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 여기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막 이런 그런 얘기들이 가장 거짓말일 때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얼마 받고 싶다라는 그 기준을 말하기가 아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러면 4번 연봉 얼마 받고 싶으세요? 가장 까다롭다 외치면서 우리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노래 듣는 동안 신청곡도 좋고 응원도 좋고 아니면 아 본인의 생각을 또 한번 풀어보는 거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들을 곡은 미스 김의 될 놈 듣고 올게요.

0: 미스김의 될놈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풀어야 되는 두 번째 문제, 한 설문조사에서 면접 질문 중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1위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2번, 이전 회사는 왜 퇴사했나요? 3번, 선배와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4번, 연봉 얼마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우선 4번 연봉 얼마 받고 싶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 않을까. 대부분 근데 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저는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사에 일하는 그 가치를 더 깊게 생각하고 더 오래 보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거예요. 근데 막상 연봉 나오면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받으려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 막 이런 생각 나중에 하게 되죠. 그래서 막상 맨 처음에 그 갈등 때문에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내 자신 내 자아와 내가 대답해야 되는 그 답안지와 뭔가 이겨의 충돌과 싸움 때문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과연 정답이 맞았을까요? 아 그렇군요. 진짜 야 정답은 1번이라고 하네요.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래요. 저는 면접을 안 봐서 모르겠나 봐요. 저는 그래도 생각하는 게 이 1번은 뭔가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에 함께하게 되면 어떤 도움을 줄 건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어떤 마음가짐인 건지 이거는 면접을 가는 사람들 마음에 있어서 무조건 준비해가는 답안지가 있지 않나요? 우리 회사가 왜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지 즉 본인의 강점을 소개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응답률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면접을 본 우리 연수 PD님이 연봉 질문은 회사에서 정한 내부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된다고. 야 그러네. 그러네. 아니 전 더 멋지게 생각하려고 그랬죠. 물론 이런 그 뭐 MBC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확실한 그 규정이 있고 그 연봉이라는 게 이 사람의 또 경험치에 따라서 이게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가 여러분 정답이었습니다. 아쉽게 제가 두 번째 문제를 틀리는 바람에 커피 쿠폰 하나만 챙기게 되고요. 그러면 총 11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광고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헌트라 클럽하우스 오늘은 면접 얘기로 꽉꽉 채워보았습니다.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만약에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저를 꼭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뽑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해야 되나? 막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뭐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 되게 곰곰이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2: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 안내.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5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 드립니다.
1: MBC 2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을 연이틀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한 잠실, 칠동 등 송파구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알려졌는데 합수본은 사건 당일 용지 부족 사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또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구구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경찰에 제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 송기헌 단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단장은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 등의 문제로 어제 열린 76주년 6.25 기념식에 불참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밤에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을 알아본 시민들에게 아직 다 회복은 안 됐는데 시민들이 비 오는 날에도 싸우고 계시지 않나 가만히 있기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오늘도 나와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권 안에 있는 정치인이니까 특검과 재선거를 관철하고 선관위 선거 제도를 개혁하고 그게 저희들이 결국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거주자 외화 예금이 1,122억 5천만 달러로 4월보다 15억 7천만 달러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달러화와 기업 예금이 늘어난 게 거주자 외화 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 예금은 974억 2천만 달러로 4월보다 25억 4천만 달러 늘었고 개인 예금은 9억 6천만 달러 줄어든 148억 3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역전 3타점 3루타를 터뜨렸지만 팀은 애슬레틱스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정후는 애슬레틱스와의 홈경기에 6번 타자 우익수로 나서 팀이 1대2로 뒤진 6회 말 투아웃 주자 만루 기회에서 싹쓸이 3루타를 쳐서 주자 3명을 불러들였습니다. 시즌 세 번째 3루타로 사흘 연속 장타를 때려내며 4타수 1안타 3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 3할 3푼 1위로 타율 2위를 유지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축구대표팀의 김민재 선수가 어제 경기 교체 상황을 두고 종아리 부상이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후반 20분 박진섭과 교체돼서 그라운드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대구 경북, 부산 울산과 경남 중동부 내륙, 충북 북부 등의 5에서 20mm 가량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백윤호
1: 이남미의
0: 화깨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백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최근 우리는 배달 음식이 일상인 시대를 살고 있죠.
1: 맞아요.
0: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배달 중독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인데, 이남미 씨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나요?
1: 아, 아들이 가끔 원해서 시켜 먹긴 하지요. 네. 그래서 최근 배달 중독을 치료하는 새로운 어플이 등장했대요. 일단

0: 배달앱을 켜서 음식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가격도 보지 않고 다 담는 거예요.
1: 그 음식을 다 담았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받기 위해서 거북이 배달 대신에 토끼 배달을 선택하면 지도 앱 위로 라이더의 위치가 뜨는데 이게 막 움직이거든요.
0: 네.
1: 결제한 지 8분 뒤에 음식이 도착했다는 알람이 뜹니다.
0: 아, 근데 막상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음식이 없는 거죠.
1: 그렇죠.
0: 웬 사기냐 싶겠지만 이 배달 어플은 애초에 가짜 소비 체험 어플이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최근에 배달, 쇼핑, 콘서트 예매 등 아주 다양한 소비 욕구를 가상 공간에서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가짜 사이트가 이게 화제인데 실제로 원하는 만큼 쇼핑을 하고 장바구니에 담지만 비용이 청구되거나 물건을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0: 하지만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것 자체만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저처럼 장바구니에 담았는지도 모르고 결제하지도 않고 왜 안 오지 하는 사람이랑 좀 잘 어울리는 어플이네요.
1: 이 사이트에서는 차나 집도 살 수 있나요?
0: 아
1: 그런 것도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저 진짜 차 지금 고장. 제가 사고 싶네요.
1: 맞네. 네. 자, 지금부터 4시까지는 여러분의 스트레스 제로를 위해서 화끼라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0: 이런 중독 어떨까요?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그리고 거북이의 빙고로 화끼는 라디오 출발합니다.

0: 자, 거북이의 빙고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아,
0: 일종의 제로 배달인 셈인데.
1: 그러네요.
0: 이런 가짜 쇼핑을 하고 나면 진짜 주문하는 기분이 들어서 욕구도 충족이 되고 돈도 절약하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 아닐까요?
1: 이게 바로 가짜 당진잼 당진잼인데요. 덕분에 충동구매를 참는 효과도 있고 엉뚱한 상품과 리뷰 덕분에 웃을 수 있어서 묘하게 또 힐링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요즘 공연이나 야구 그 경기장 티켓팅 할 때 이게 정말 티켓팅인 거거든요.
1: 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0: 내가 좋아하는 가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실제로 좌석까지 선택할 수 있고 해외여행 비행기표를 가상으로 예매할 수도 있대요.
1: 나는 근데 그거 얘기할수록 좀 슬프네요. 약간 슬퍼.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다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0: 그래서 대리만족은 된다고 하네요.
1: 아, 이게 티켓팅에 매번 실패하는 분들은 티켓팅의 대리로 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얼마 전에 또 울뮤페 울산뮤직 페스티벌 저희가 티켓 다 못 드렸지만 그분들도 얼마나 좀 서운하셨겠어요.
0: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 이게 스트레스가 풀릴까?
1: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쓰이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0: 네. 더 쌓이지 않을까요?
1: 그러게 말입니다.
0: 아무튼 티켓팅 없이도 신곡을 마음껏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1: 네.
0: 이 곡은 처음이죠.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 광고 듣고 올게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

0: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2: 이 곡은
3: 처음이죠.
2: 트로트 발라드, 록앤롤, 댄스, 포크, 힙합, 재즈, 블루스, 팝송, 오페라, 클래식, 동요. 장르 불문하고 신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3: 이 곡은 처음이죠. 학계라가 고르고 고른 따끈따끈한 신곡 전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신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 박규리 씨가 신곡을 냈네요.
3: 네. 저희 애청자분 중에 남편이 지금 6개 드신다는.
2: 아하, 맞네.
3: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 계셔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던.
2: 그분을 위해서?
3: 네, 그 남편분께서 말씀하셨대요. 면과 김밥은 간식이다.
2: 그게 어떻게 간식이지?
3: 새로운 명언입니다. 이분에게 딱 맞는 노래 박규리의 밥타령 갑니다.

0: 네, 박규리 씨의 밥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아, 네. 밥심으로 사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겠는데.
1: 그러게 말입니다. 두 번째 노래는요, 신곡인데요. 가수 무명전설에서 1등을 차지한 가수 성리 씨가 신곡을 발표했네요.
0: 모나리자라는 곡이네요.
1: 우리는 조용필 씨의 모나리자만 그러니까. 아는데 어떤 곡인지 들어봅니다.